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임도환입니다. 저는 요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라는 찬양곡을 자주 듣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기타를 치다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경쾌한 기타 멜로디와 피아노 선율로 인트로가 시작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처럼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제 마음속을 채워주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0: 가족들의 인터뷰와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6살 황신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무화과 나뭇잎이 바래고입니다.
2: 이 찬양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3: 하박국수에서 찬양이 나서 유치원에서 이거 영상도 봤었고 그러니까 노래도 들어봤었어요.
2: 그래서 요즘 뭐 재밌는 일 있나요?
3: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
2: 요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것들 있어?
3: 동생 생기게 도와주세요.
2: 동생 생기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중3 두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뭔가 다 마련해주고 만들어서 아이를 도와준답시고 끌고 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었는데, 요즘에 이 시기가 닥치고 보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아이가 성실하게 해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짜 맡긴다는 거, 온전히 맡기는 게 뭔지 저는 이제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잘 성장해줘서 고맙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키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엄마는 불안함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려고 해. 너희를 늘 응원하려고 한다. 고맙고 사랑해.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찬송가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는 가사가 제 마음을 항상 이렇게 울컥하게 하거든요. 아이들 미래도 내가 붙들고 있고 너의 삶도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5살, 6살 손녀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6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시간도 보낼 뿐만 아니라 손녀들하고 아주 정말 옛날 아들 키웠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거기에 더 플러스 되어서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렇게 재미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나누면서 회복되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나누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족 식탁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손녀들한테 이 찬양을 불러줘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너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면서 그 찬양을 함께 불러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다양한 가족들의 목소리와 또 소개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찬양의 식탁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근황을 물어보고 또 요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함께 경청하고 진솔하게 나누는 따뜻한 가정의 식탁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주시면 그동안에 마더와이즈 방송이 모여있는 마더와이즈 유튜브 채널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한없는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내 손을 들어올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받습니다.

0: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생명되신 주님 찬양하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힘께 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 내 삶에서 지금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능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진젠도르프의 영지인 헤르누트로 종교적인 탄압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한 모라비안들의 유입으로 약 90명 정도가 정착지가 안정되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유럽 각지의 신앙 망명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루터파 경건주의자, 켈빈주의 개혁가, 재침례파 등이 모여들어서 약 30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 300여 명이 모이자 헤르누트는 신앙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개혁파와 만인 구원론적 성향의 경건주의자가 교리적으로 충돌했고, 성인 침례를 주장하는 재침례파가 루터파의 유아 세례를 비난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헤르누트의 300명 회중 앞에서 3시간 동안 호소했습니다. 영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루터 교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라비안이 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포로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포로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포로는 자기 오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눈짓 하나에 움직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 고결한 자존심을 어린 양의 발등상 아래 던져버리고 그분의 사랑의 사슬에 묶이십시오.

진젠도르프의 이와 같은 호소로 말미암아 모라비안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선교의 출발을 이루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예수 동행의 삶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장로님이 쓰신 예수동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감사하신 주님을 부르며 일어나 아내와 함께 성전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부릅니다. 저녁 시간 갑자기 진행하게 된 두 번의 양육을 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를 믿음으로 세우는 감사하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에 진행되는 양육을 오늘 하기로 정하였는데

네. 금요일 진행하는 성도님께서 연락이 와서 오늘 할수 있겠는지 물어옵니다. 시간이 늦어지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참 무더웠던 날씨가 높은 곳에 사는 복을 주셔서 어젯밤에는 문을 닫고 잠을 잘 정도로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평안한 잠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앞에 두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십니다. 주시는 마음에 즉시 순종하지 못한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며 일어나게 하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기에 어떠한 일도 감사로 받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휴가로 휴무한 사업장이 바빠 아내도 함께 수고를 합니다. 수고한 아내와 조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거리에서 머리를 하러 오신 손님을 모셔다 드리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육 대상자들의 연락을 받고 조율하여 오늘 양육을 할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육 전에 성전 기도를 할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의 양육을 통해 은혜를 갑절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예수동의 일기를 기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에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장로님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보이고 그래서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의 찬양으로 찬양 들려드립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권사님의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의 올무를 생각해 봅니다. 뭘까?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요즘 크게 저를 옭아매가고 있는 듯 합니다. 주님께서 괜찮다, 괜찮다, 함께 가고 있으니 그 또한 선으로 이루어질 거야 하시는데, 날이 더워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널브러지려 합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립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더욱 주님 붙잡고 약속하신 말씀 따라 오늘도 버텨봅니다. 제가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고 걸어가시는 게 더 맞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셨고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짧은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그동안 살아온 삶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또 지금도 역시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끄신 삶을 괜찮다고 더 선한 길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권사님의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람 50의 찬양으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 또 예수 동행일기를 쉽게 쓰시기 위해서 6가지 가이드 질문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예수 동행일기 어플에서 가이드 질문에 따라 쓰시면 예수 동행일기를 좀 더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예수 동행일기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나눔 방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또 지인과 함께 예수 동행일기를 함께 나누며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루를 다뤄보며 예수 동행일기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다 보면 하루 중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동행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와 같은 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면 얼마든지 주님 없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믿음의 영양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원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의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예수동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날이기도 하지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성가 나의 가는 길 박희봉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다음 주에 예수동의 일기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0: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몇 달 전쯤인가요? 누가 그 집에 오이주를 주셨는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잘 익은 오이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먹었던 추억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지를 꺼내서 어릴 때 무쳐먹고, 제가 무쳐먹었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무쳐먹고 또 얇게 이렇게 썰어서 시원한 얼음물에 담가서 파 송송 썰어서 고춧가루 뿌려서 냉국 비슷하게 먹기도 하고 많이 드셔보셨죠 여러분? 그게 생각이 나서 밥 먹을 때도 아니었는데 보자마자 꺼내서 조금 이렇게 몇 개 잘라서 몇 점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루에 저희 둘째가 앉아있더라고요. 둘째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들이밀었죠. 야 이거 먹어봐라. 이게 오이지라는 거다. 먹어봐라. 하나만 먹어봐라. 끝내준다. 아빠가 어릴 때 먹던 맛이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인상 쓰면서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야 하나만 먹어봐라. 안 먹어요. 아빠. 먹어보라니까. 안 먹는다니까요. 난 피자 먹을 때 피클도 안 먹는 애예요. 나는.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 네, 제 아들이. 한참 이렇게 먹어보라고 실랑이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왜 안 먹는다는 아이를 붙잡고 자꾸 먹어보라고 권했을까요? 제가 무슨 뭐 오이지 회사 직원입니까? 오이지가 영양제라도 됩니까? 제가 먹고 경험했던 그 어릴 적 추억과 맛이 너무 강렬했고 좋았기 때문이죠. 제가 오이지 얘기했다고 목사님 오이지만 드시나 보다 해서 막 가져오시면 안 돼요. 둘 데도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좋아해요. 여러분 어릴 때 추억의 음식뿐이 아니죠. 동구의 맛집을 우연히 들려갔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자마자 애들한테 혹은 다음날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거 진짜 맛있더라. 완전 맛집이다. 한번 가보자. 위에 인터넷을 보고 물건을 주문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꼭 들어요. 오늘 전도회 원래 해야죠. 원래 때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야 내가 이거 샀는데 인터넷에서 사서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이거 꼭 써봐라. 가성비 짱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홍보비 받습니까? 아니죠. 자기 경험에 근거한 정직한 권유입니다. 내가 직접 맛봤고 내가 직접 써봤고 내가 감동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자발적이고 강력한 증언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권유와 추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공부하고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내 경험.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쭉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동네로 뛰어갑니다. 가서 소리칩니다. 그 여인의 외침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뭐라 외치냐 하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뭘 와서 보라는 겁니까? 29절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마디로 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진짜 끝내준다. 같이 가보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들어서 공부해서 추론해서가 아니라 직접 경험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험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와서 보라. 자, 여러분 이걸 오늘날 교회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 여인이 지금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뭘 하는 겁니까? 전도합니다. 근데 그 전도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와서 보라. 자신의 경험입니다. 이걸 교회용으로 바꾸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증. 자기의 신앙적인 경험을 풀어놓는 게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입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예수 믿으니 너무 좋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간증이 좋은 거면 간증을 많이 해야겠죠. 교회에서도 설교보다 간증 집회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간증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간증 집회를 그렇게 잘 안 하죠. 새생명 축제하거나 이럴 때만 가끔 할까 평소에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간증이 이렇게 좋은 건데

간증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해 때문에. 보통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을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때 진짜 어려워서 끼니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다. 근데 하나님이 막 문 밖에 쌀도 갖다 주시고 갑자기 사놓은 땅이 재개발 수용돼가지고 막 땅부자 되고 교회비도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이 요리조리 풀어주셔서 아우 갑자기 어떤 교인이 등록하더니 처음 보는 분인데 목사님 좀 뵙죠. 하더니 10억을 은혜 받았다고 헌금한다고 하고 앞에 막 제가 재건축이 갑자기 돼서 성도들 막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비 다 갚았다. 뭐 이런 간증들. 솔직히 보통 간증 집회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하면 나오는 간증들이죠.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다. 이게 대부분 간증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의문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어서 순교당했습니다. 맞죠?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로 존경받고 그 유대 나라 그 땅에서 죽기 전까지 엘리트로 잘 나갔을 겁니다. 돈과 명예 권력 다 쥐고. 근데 예수 믿어서 온갖 고초를 겪고 감옥도 여러분 들락날락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을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말년에 호의호식했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뿐입니까?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6절부터 3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수 믿어서 죽을 고생했다. 예수 믿어서 안 해도 안 받아도 될 핍박을 받았다. 온갖 핍박 다 겪었다. 심지어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간증이죠.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 또 열두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했고 다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이들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목매는 아파트 재개발도 없고 주식 대박도 없고 자녀의 명문대 뭐 대기업 고시 합격증도 없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결국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명성도 얻고 빚도 갚고 인기도 올라가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믿음 없어서 축복 못 받은 신앙계의 루저들입니까? 그들의 간증은 실패한 간증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보다 예수가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무 황홀했기 때문에 목이 잘리고 톱으로 켜지는 순간에도 와서 보라 예수가 메시아다 외치며 목숨을 던져 간증했던 진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증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와서 보라 많이 간증해야 합니다. 내 삶을 내 경험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간증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잘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물질적인 복이 넘쳐나고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그래야 간증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간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알고 간증해야 되겠습니까? 뭘? 간증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도자의 간증의 핵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의 진정한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뭘 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부함에 있던 잘 됐던 못 됐던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28절 29절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물동이는 그녀의 현실입니다. 물만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 물 길을 한 대낮에 나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현실입니다. 근데 그걸 잊습니다. 잊어버릴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뭘 외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와서 보라 라고 말하면서 외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건 조건과 명분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여인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웠습니다.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평생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다. 치부입니다. 수치의 이력서.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하면

그래서 인간 쓰레기는 혐오하던 지울 수 없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땡볕인 정오의 물길을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 피해서. 그 수치의 이력서.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라틴어인데 이 고대 로마 시대의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연극 같은데 보면 배우들이 이렇게 가면 쓰고 벗었다 썼다 하면서 연극을 하죠. 이게 이제 페르소나인데 이 단어를 유명한 이제 정신과 의사였던 카를 융이라는 사람이 이걸 사용해서 우리도 이제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알려진 단어가 됐는데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카를 융이 현대인들이 사회 속에서 매장당하지 않으려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 얼굴에 쓰고 다니는 도덕적 인격적인 가면을 페르소나 그 용어를 착용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실제로 인간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삽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상처, 비참한 실패,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추악한 죄악 이런 건 저 깊은 무의식 속에 어둠 속에 꽁꽁 가둬두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고상하고 행복한 척 가면을 쓰고 삽니다. 페르소나. 여러분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다 그렇게 삽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꼭 호구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가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학부모의 직업은 물론 학부모의 학력까지 쓰고 묻곤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대졸인지 고졸인지 중졸인지 뭐 이런 거 묻는 겁니다. 그게 뭐 중요하다고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쓴 거를 보면 고졸 이상이에요. 고졸 대졸 이렇게 애들이 알아서 쓴 겁니까? 부모님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쓴 거죠. 근데 나중에 커서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의 학력이 다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걸 잘 아시는군요. 네. 어린 자녀들에게 초졸, 중졸, 심지어 학교 못 갔다 말하기 부끄러워서 숨긴 거죠. 숨긴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 학교 안 보내는 거 뭐 예산일 아니었습니까? 부지기수였죠. 5남매, 6남매 어떻게 다 보냅니까? 장남만 땅 팔아서, 소 팔아서 공부시키고 그것도 좀 공부해야 보내는 거지. 공부하기 싫어하면 안 보내고 등록금 낼 돈 없고 여성분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돈 없다고 안 보내고 여자가 공부해서 뭘 하냐. 근데 한국이 막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돈 안 내도 되는 의무교육이 되고 자녀들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니고 부모 세대가 어린 자녀들 뭐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그 말 듣기 싫어서 그냥 고졸, 대졸 숨긴 거죠. 일종의 가면 쓴 겁니다. 페르소나. 근데 이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죠.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시대적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 여인들이 남편을 다섯이나 바꿨겠습니까? 남들과 완전히 다른 삶, 수치스러운 이력서. 그게 그녀가 고백한 내가 행한 모든 일입니다. 내 과거란 뜻이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참된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대면하고 은혜를 맛봅니다. 영혼의 갈증이 채워집니다. 그러자 자기가 직접 그 부끄러운 과거, 수치의 이력서, 두꺼운 가면을 찢어버립니다. 동네 사람들 와보세요. 내 부끄러운 일, 내가 과거에 행한 일 잘 알죠? 남편을 다섯이나 바꿨던 내 수치스러운 과거 단번에 꿰뚫어 보시고 그럼에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납해 주신 기가 막힌 분이 우물가에 계십니다.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에 내 갈증이 다 해결됐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으면 나와 같이 한번 가봅시다. 와서 보라. 자,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자기 입으로 수치를 까발리고 근데 그녀의 그 정확한 그녀의 과거를 아는 동네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풍문이 퍼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겠죠? 근데 자기 입으로 내가 행한 일, 나의 과거 말합니다. 수치를, 치부를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수치의 크기보다 나 같은 밑바닥 죄인까지도 거절하지 않고 용납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압도적인 것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직면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수치를 삼키는 영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존감이 확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그 복음의 영광이 내 수치를 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영혼에 비춰주자 이 여인에게 놀라운 지혜가 임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습니다. 바닥입니다.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올 정도로. 근데 그런 여인이 가서 대뜸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와서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거 먹히겠습니까? 그 외침이?
그래서

0: 29절을 보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의문문인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그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 소개해드리면 29절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0: 아멘. 뉘앙스가 확 살아나죠. 무슨 말입니까? 동네 사람들, 나 같은 인간의 더러운 과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한 번에 알아맞힌 분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맞힌 분이 있습니다. 설마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겠지요? 진짜 기가 막히니까 나와 같이 한번 가서 확인해 봅시다. 지혜롭죠, 여러분. 가보고 싶죠. 아, 최집사 저기 가니까 용한 점쟁이가 있더라고. 내가 나 얼굴 딱 보더니 어디 아픈지 바로 알더라고. 아, 나 딱 보더니 우리 남편 바람난 거 내 얼굴 보더니 단번에 알아맞히더라고. 가보고 싶으시죠? 교회 안 다닌, 교회 다녀도 점보러 간다는 사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진짜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점쟁이들. 여러분, 세상 가짜도 이렇게 하면은 혹한데, 세상 가짜 우상도 이렇게 선전하는데, 하물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자랑하지 못할까요? 제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진짜 전도와 간증은 내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간증 끝이 내 자랑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만큼 부자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내 병이 이렇게 나와서 건강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유명해졌고 큰 교회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냥 포장이고 실제는 자기 위치,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저는 마음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확 다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간증자들도 많죠. 은혜가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증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찾아서 듣기도 하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와보세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분이 덜컥 그 샘물 소유권을 나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늘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생수를 만나 확 살아나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도 그분을 만나서 영혼이 확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의 교회 성로님들 많이 간증하십시오. 간증은 뭐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한 자신의 모습을 간증하십시오. 세상이 보기에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그래야 간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 내 수치,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기를, 그런 진정한 간증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새겨야 될 전도자의 간증에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열매를 보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열매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투박하고 정직한 간증의 결과가 뭐냐 하면 39절, 40절에 나오는데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정직한 예수 이야기가 간증이 통했습니다. 동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와서 자기 동네에 좀 묵어달라고 청했고 주님은 그 혐오와 차별의 장벽을 부수시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먹고 자며 삶을 공유하십니다. 당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은혜의 대폭발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의 땅에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시발점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쭐할 법하죠. 자기 때문에 동네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막 전도집회 간증자로 불러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때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고 영적 대풍년이 올 걸 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선포해 주시는데, 원리를 선포해 주시는데 오늘 요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37절, 38절을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0: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공로주의, 성과주의가 지배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성과를 냈다. 내 노력의 결과다. 내가 이룬 열매고 내가 거둔 성취니까 열매니까 내가 온전히 다 먹고 온전히 다 누려도 된다. 이게 세상의 수학의 법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수학 법칙은 그것과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다른 사람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 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자라게 하고 그런 열매는 혼자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영혼의 밭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이미 예수 믿으세요 전한 적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여러 노력들이 오랜 세월 축적되었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철저하게 종합예술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무르익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고 이름 모를 분의 헌신적인 삶의 본보기가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방언제일교회 한번 가봅시다. 권해서 교회 정착시킨 사람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작전 중에서 마지막 그 열매를 따는 역할을 하는 한 명의 추수꾼일 뿐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보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열매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난 그저 그 종합 예술의 일부를 담당했을 뿐입니다. 내가 밭고랑을 고르게 한 것일 수도 있고 씨를 뿌린 것일 수도 있고 잡초를 쏟아낸 것일 수도 있고 물을 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만으로 결과에 상관없이 이 전도의 종합예술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게 사실 전도뿐입니까? 세상 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각 노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조세계가. 근데 사탄이 그것을 왜곡해서 공로주의, 능력주의, 승자, 독식주의로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아주 가볍게 우리가 학교 다니는데 전교 1등입니다. 전교 1등. 그게 오롯이 자기 노력입니까? 자기 노력? 자기 노력으로 전교 1등하고 내신 잘 받고 이런 겁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고 다 소용없다. 한국 교육의 현재 대학의 입시 제도의 내신은 선행으로 몇 번을 돌렸느냐 이게 핵심이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 좀 덜 좋아도 중학교 때 아니 이미 초등학교 때 학원 빡세게 막 다녀서 고등학교 전과정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돌린 애들을 머리 좋다고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신 잘 받고 공부 잘한 아이가 오롯이 자기 능력입니까? 물론 아이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어야 합니까? 부모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비싼 학원을 보낼 능력이 있어야죠. 부모의 능력이. 그 학원을 알아보는 정보력이 부모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군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등등이 다 합쳐져서 종합된 열매로 걔가 1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단 제 생각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 교수죠. 이 샌델 교수도 이 현대인들이 목매는 이 능력주의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다 내 능력이니까 좀 뒤처진 자들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교만, 내 실패는 내 노력이 온전히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는 비참한 열등감, 둘 다 사탄의 책략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을 완전히 부수십니다.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거두는 자들이다. 너희 혼자 뭔가를 이루는 것들이 아니다. 이미 너희보다 앞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수많은 사람들의 애를 썼다. 이미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은혜의 밥상에 너희는 참여하는 자들일 뿐이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도 사역의 열매도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물질과 성공의 열매도 실상은 나만의 공로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하죠. 우리의 공로가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결합된 신비로운 연대의 열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교만할 수 없겠죠. 교만 대신에 감사할 수 있겠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노력도 있지만 아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런 사람을 붙

0: 쳐주셨고, 아, 이 사람을 위해 이미 전도한 사람이 있었고, 이미 눈물 뿌려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나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뿌린 씨앗을 내가 열매를 거두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영혼 구원뿐이겠습니까? 만사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반응도 없고 몇 년째 기도만 합니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의 종합, 예수 은혜의 일에 벽돌을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후회 거둡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의 손주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니 또 감사할 일이죠. 감사뿐이에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 40절 42절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이죠. 한번 보시면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0: 아멘. 자, 예수님이 이틀이나 사마리아 동네에 머물면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를 가져온 건, 실상 그들을 이 신앙 고백으로 이끈 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결국 주님의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켰고 이들을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린 사마리아 여인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수치를 가지셨고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보혈로 씻으셨습니다. 우린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우린 뭘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누구를 전해가지고 데려와서 등록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복음 전도한 거고 전도자고,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와서 보라 말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복음 전도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데려왔다고 전도왕 됐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못 데려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언젠가 주님이 이곳까지 종합예수로 탁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품고 말했던 그 사람들 인도하실 거고, 그 믿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사람을 만질 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여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고 있다. 밖에서 예수 믿는 거 입에 뻥긋도 안 하시고 숨기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이 모르게 하라,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 혹시 여기 있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하건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 간증이,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통로로 진정한 간증대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제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 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것, 자유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날 깨어있는 민중들은 그 자유를 만끽했을 겁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자유는 이제 그 가치를 잊을 만큼 일상이 됐죠. 하지만 자유의 가치를 왜곡하는 이들과 북녘의 동포들이 있어 안타깝고 때로 가슴이 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다만 힘쓰고 애써 기도드릴 뿐입니다. 한줌 위선된 자들의 폭압이 크게 달할지라도 성도의 기도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이루어짐이 더디게 여겨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이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날까지 중보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함께 다짐하는 광복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최명신님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어서 위클레시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6314님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후 구역 가족들과 먹으려 반계탕을 미리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못 오시는 권사님께는 가정신방 겸 만들어 배달가려 합니다. 은혜로 삶을 함께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네, 야, 이게 성도의 기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요 복이 아닙니까? 이런 행복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뭐 점심 도시락을 나눠준다, 그런 좋은 일들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회에서도. 그리고 뭐 쭉 줄 서서 이렇게 무료로 급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착한 일들을 하시는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반계탕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누는데 그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나요, 지금?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아마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데 신방 겸 그 이제 해들고 가는 거죠. 그럼 권사님도 얼마나 반가울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권속도를 살피는 이 손길들, 이 발길도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렇게 또 나누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또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이런 모습들이 막 머리에 싹 그 떠오르면서 눈앞에 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한 마음들, 표정들이 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 한참 읽고 또 읽고, 정확히는 이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구역 그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소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 중에 명칭 중에 하나가 이제 구역인데, 내가 사는 그곳 근처에 이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제 구역을 이루죠. 그래서 그 이제 같이 예배도 하고 뭐 구역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 그 이제 같이 먹으려고 반계탕을 이 더운 날씨에, 네, 이게 전혀 이게 힘들다는 내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일 이제 못 오시는 권사님, 그 가정신방염 만들어서 이제 배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은혜로 삶을 함께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일 자체가 은혜의 일이고요. 이런 삶을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니, 성도로서 함께 사니, 천성길을 함께 가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야, 이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조찬미님의 같이 걸어요 먼저 듣고요, 정다윗의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네, 저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손바닥을요, 쫙 펴세요. 갑자기 깜짝 놀라셨죠?

쉽죠? 쉽죠? 그런데 이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이랍니다. 도구를 사용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구조라고 하네요. 땅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듯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진정 은혜입니다. 윤형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

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자유란 마음껏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We Love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광복절인데요. 이렇게 광복절을 맞을 때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다. 이런 분들, 독립운동가들 특별히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시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내게 믿음은 나 하나 잘 살아가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라와 내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상을 위해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를 준비했는데, 이 곡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삼천리 강산을 위해 일하러 가자, 네, 봉사와 나라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 기독교 독립운동가 남궁옥 선생님이 또 작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과 애국 정신을 함께 드러내는 그런 찬송인데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고, 이어서 송정미 사모님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또 옹기장의 찬송가 메들리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지현우 목사님의 책 가정영성학교 중 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성경 구절을 동원합니다. 위선적인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공격할 때 성경을 인용해 상처를 후벼 팝니다. 가정에서 이런 방식이 굳어지면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당신은 맨날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서 교회는 뭐 하러 가?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면서 이게 무슨 신앙인이냐?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이런 종교적 비난이 일상이 되면 자녀와 배우자는 결국 말씀 자체를 혐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려고 들려주시는 따뜻한 음성이 아니라 부모의 억압적인 잔소리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길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죄책감을 후벼 파는 심판의 손가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누군가를 지배하고

잡고 찌르기 위해 휘두르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포장한 자기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예라모십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더 라이트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땡스기빙 밴드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현호 목사님의 가정영성학교 책 중에 한 부분 낭독해드렸는데요. 전 이 책에서 특히 마음에 남았던 건 말씀이 먼저 나를 향해야 한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내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걸 좀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아이에게 원하는 그 모습을 내가 먼저 실천을 하면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라고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물론 나오지만 가정의 신앙은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서 잘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고 저도 좀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계속 찬양 이어드립니다. 히즈빌의 사랑은 주께 속한 것, 하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신윤원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민서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짧은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Now, a Levite who lived in a remote area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ook a concubine from Bethlehem in Judah. Judges chapter 19, verse 1.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사사기 19장 1절 말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지요. 올해로 광복 81주년을 맞았습니다. 물론 광복 후 6.25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과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 독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와 이만한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다섯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순서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인천공항을 꼽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산림녹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6.25 전쟁 후에 땔감이 없어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고 밥을 해먹고 했습니다. 지금 온 국토가 다 푸르른 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제 말에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라고 하는군요.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동방송은 지난 목요일에는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그리고 어제는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사랑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돌아오는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죠.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보 펠로시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힐송의 찬양입니다. Here I am to worship you.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 Levite, 한 레위 사람이 who lived in Ephraim,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는데요. Had a concubine. 이 사람이 첩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He lived in an area, 어떤 곳에 살고 있었는고 하면 that was a long distance away from the main places. 우리 성경에 한 구석이라고 나오고 main places는 주요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주 소도시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The concubine ran away from him. 그런데 이 첩이 이 레위인에게로부터 떠났습니다. Ran away, 달아났어요. And had gone back to Bethlehem. 이 여인이 바로 베들레헴 출신인데 자기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She lived with her father for 4 months. 그렇게 달아나서 신랑을 버리고 달아나서 아버지 집에 가서 4 months, 넉 달을 살았습니다. We do not know why she left. 글쎄요, 이 여인이 왜 떠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perhaps she wanted to be with someone else. 글쎄요, 뭐 다른 사람이 생겨서 떠나고 싶었을까요? Or perhaps she was very angry. 아니면 신랑이 뭘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It is more likely that she was angry. 그러나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 아마도 화가 나서 떠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죠. The Levite went to Bethlehem.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녀의 고향, 그녀를 찾아서,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He tried to persuade her. 가서 그 첩을 설득을 해서 to come home to him. 다시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려고 갔던 것이죠. He would not refuse to accept her. 그러니까 그녀가 떠났다고 해서 그래 잘 살아라 이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랬고 He would not refuse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To accept her 받아들이는 것을 Also her father welcomed him. 그래서 고향에 갔더니 참 사위 아니겠습니까? 장인이 사위를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게 하고 This seems to show that nothing bad had happened. 이것을 보면은 글쎄요. 뭐 그렇게 썩 나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Her father was glad. 아버지는 기뻤죠. 장인은 that the man from Levi's tribe had come. 이 레위 사람이 찾아와 준 데 대해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the father would have suffered shame. 아마도 이 아버지는 참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Because his daughter had left her husband. 왜냐하면 자기 딸이 신랑을 버리고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너 시집 갔는데 왜 여기 와서 사냐? 신랑은 어떡하고? 물어보지는 못했는지 몰라요. 궁금했을 거예요. The Levites stayed with the woman and her family for 4 days. 이 첩의 집에 와서 가족들과 이 첩과 나흘을 지냈습니다. Then try to leave.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But the woman's father convinced him to stay one more day. 그런데 이 첩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루 더 묵고 가시게 하고 권유합니다. On the fifth day, 닷새가 되는 날, the Levite tried to leave early in the morning. 이 레위 사람은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But the woman's father talked him into spending the morning at the house. 그러지만 장인어른이 또 아침을 함께 보내자고 권유합니다.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left in the afternoon. 그래서 레위 사람은 이 첩과 함께 오후에 떠나게 됩니다. Because the Levite did not want to spend one more night in Bethlehem. 이 레위 사람도 이렇게 뭐 오래 있고 싶겠어요. 베들레헴에서 하루를 더 있다가는 뭐 영원히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 떠나게 됩니다. As they traveled, 이동 중에 the night began to come. 이제 오후에 출발했으니 밤이 온 것이죠. So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decided to stay in the city of Gibeah. 그래서 이 레위 사람과 첩은 여기서 결심을 합니다. To stay in the city of Gibeah. 기비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머물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With the man who was from the same area as the Levite. 이 레위 사람과 같은 지역 출신의 한 사람과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Second chapter of Acts의 찬양입니다. All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우리말 제목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another opportunity to study your word.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so many scriptures so that we can learn about you and your dealings with your people throughout history. Thank you for the freedom to study your word without fear of persecution. Thank you for also allowing us to study other countries. Please bless the many people who are traveling this vacation season. Please give them health and safety in their travel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0: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letting us have another opportunity,
1: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0: To study your word,
1: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0: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so many scriptures,
1: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0: So that we can learn about you.
1: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0: And your dealings with your people
1: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0: Throughout history 역사적으로 볼 때
1: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for the freedom to study your word.
1: 또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0: Without fear of persecution.
1: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0: Thank you for also allowing us to study other countries.
1: 또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Please bless the many people who are traveling this vacation season.
1: 이 여름 휴가 동안에 여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0: Please give them health and safety in their travels.
1: 그들이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1: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3절과 24절에 각각 등장하는 이름 하나씩 골랐습니다. 장소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오브라 그리고 그발 암모니입니다. 여기 장소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저와 공부할 때 잘 듣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브라를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오프라, 오프라. PH가 있어요. F 소리가 납니다. 오프라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발 암모니는 K로 시작해요. 케파르. 그발을 여기도 PH가 있어요. 케파르. 케파르 뒷부분은 암모나이. 암은 암몬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 I만 붙어 있습니다. 암모나이. 다시 한번 케파르 암모나이. 한 번 더요. 케파르 암모나이.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두 개씩 연습을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을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언제 어떻게 자신감을 줄지 몰라요.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자칫 멈칫하게 되고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지 시간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개씩 할 때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면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death of the Levite's concubine. 네, 오늘 성경 공부에서 레위 사람과 첩의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 사람이 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첩의 고향에 가서 첩을 데려오지요. 5개월 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죽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은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과 인생의 허무함을 배경으로 삼아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고 하면 좋든지 싫든지 간에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미국인들 중에 약 4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매일 그렇다고 합니다. 부와 힘이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랍니다. 언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는 자기 재산에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럼 대체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아주 조금만 더요 라고 이렇게 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말이 참 인상

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 영원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영혼의 허기를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수면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셀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약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군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만큼 가지고 누리고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참 행복하기도 하고 매일 두 발 쭉 뻗고 꿀잠만 자게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성공과 성취, 사람들의 인정과 추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갖다 붓고 채워도 영혼의 공허함을 결코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팝스타였던 마돈나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두려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까봐 항상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뭔가 보여졌지만 내일은 어쩌지? 여기서는 통했는데 저기서도 통할까?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기를 다그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삶이랍니다. 차갑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인 거죠. 다들 그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허기진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심연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키에르 케고르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건 헛된 몸부림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역사가 기록된 세월만 해도 수천 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온갖 문명과 문화와 기술과 철학과 이념 등을 발전시켜가며 영혼의 충만함, 내적인 만족감을 추구했지만 인류는 어느 것도 정답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의 인류도 4차 산업혁명을 지나 5차 산업혁명을 내다보면서 찬란한 문명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인간의 영혼은 허기지고 공허하고 두려워합니다.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극심한 갈증에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영원한 양식이며 또한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사람은 생명과 평안과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만큼씩이나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혹 믿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헛된 것들로 헛되이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주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잘 모르겠다 싶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찾아

0: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받아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0: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1: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0: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1: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0: 제 영혼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1: 제 영혼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0: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1: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세요.
0: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1: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0: 인도해 주십시오.
1: 인도해 주십시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혹시 매일의 삶을 자기 증명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내 마음속 갈증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사신 그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보내드리고요.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0: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학이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0: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물질을 환경 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뭐 세계적이라는 것 자타가 공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열의는 있는데 지혜가 좀 부족하여서 자녀 교육에 열심히 투자도 하고 마음도 썼고 시간도 썼는데 이게 효과가 제대로 잘 안 나타나고 오히려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잘못된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방향이 빗나간 수고는 아무리 하여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바른 목적, 가치관, 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거하여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가?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지 공부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요. 아이들하고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여러분 공부하고 꼭 필요한 이야기,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행동할 때 보여줄 때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바른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긍정적 반사적으로 행동해서 자녀 교육을 다 망치고 나서 그 후에 후회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뭐 이제까지는 어떻게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말씀의 뜻에 따라서 바로 알고 공부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녀들을 바로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정확히 가르치고, 우리도 해야 되는 것,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따라가 주의 복을 누려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가문들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통 쉐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마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쉐마를 직역하면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말씀인데, 도대체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뭘 들으라는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뭘 들으라고, 뭘 들려줘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가게 되면 대문을 들어갈 때 보통 우리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코미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뭐가 꽂혀 있어요. 그 꽂혀 있는 것을 꺼내 보면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들어갈 때 그거 꺼내서 한번 읽어보고 입에다 키스하고 그리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급하게 들어갈 때에는 꺼내서 읽어보지 못해도 이렇게 입으로 키스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늘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매일 들고 날면서 늘 들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설주에도 보면 그걸 붙여놨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분 사랑해야 된다라고. 미간에도 붙이고 또 손목에도 붙이고. 여러분 우리 손목에 되게 시계가 차 있죠. 이 시계 왜 달고 다녀요? 왜 차고 다니죠? 보려고. 여기에다가 그걸 써놓은 것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고 날 때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눈 떴다 감을 때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신앙의 바른 고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 교육이고요. 유대인의 기본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하죠.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좋은 사람 결혼해야 된다, 이거 제일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 다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올해는 뭘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뭔지를 몰라요.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써놓은 걸 읽는다든지 본다든지 하면 듣는다든지 하면 기억이 다시 나지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건 신앙의 기본이고요. 자녀 교육의 기본인데

이거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루에 12번도 들을 수 있도록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지성의 소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 해서 영어로 마인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디를 생각하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마인드라는 영어 단어는요, 사실은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여기. 우리의 생각. 그래서 보통 여기를 읽을 때 hear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이야기는요, 지식, 재능,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어요.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에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뜻을 다하여, 뜻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성과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격 전부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힘은 체력,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 온 인품, 온 체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들려주고 들려주고 들려주고 들려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 가르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교육의 기본 이념이고 철학이고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지일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얘기 중에 다른 것보다 너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를 가장 많이,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해주고 아주 지겹도록, 그래서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지고 삶에 새겨져서 온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자녀들을 만드시고, 그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골에는 회당이 학교이고 학교가 회당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가면 회당은 예배하는 장소이고 학교는 교육하는 장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나이가 되게 되면 가는 학교가 벳 핫세퍼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이 핫세퍼라는 단어가 성서의 집 이런 데, 벳은 집이고 그러니까 성서의 집 이런 뜻이에요. 이 초등학교 나이에 거기 가면 뭘 배우는가? 주로 성경을 암송하는 걸 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러는데, 여러분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사실은 이 초등학교뿐 아니라 이 큰 아이들이 있는 가보니까 거기에서 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더라고요.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렇게 흔들면서 읽더라고요.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읽으니까, 외우니까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 성경을 외워요. 그냥 외워. 초등학교 베타세퍼에서는요,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무조건. 무슨 뜻인지 뭐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깨닫게 될 때 몸에 온전히 새겨져서, 뼈에 새겨져서, 마음에 새겨져서 알고 있는 것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나이가 되면 베탈무드라는 곳을 갑니다. 이 탈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혜 책이죠. 근데 이 탈무드라는 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베탈무드 하면 설명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때는 탈무드나 미슈나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등교육기관에 가게 되면 벳 한미드라슈라고 하는데, 한미드라슈는 연구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곳에 가면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교육기관 세 가지인 벳 핫세퍼, 벳 탈무드, 벳 한무다슈, 이 세 곳의 특이한

0: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 교육이 없습니다.
1: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기술 교육이 없는 거예요.
0: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모범입니다.
1: 이런 유대인의 교육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0: 여러분, 미국의 이 유대인의 인구 퍼센테이지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1: 그런데 대학 교수들을 모아놓게 되면요, 그 중에 30%가 유대인입니다. 3%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 수상자를 모아놓으면 24%가 유대인이에요.
0: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자녀 교육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가장 우수하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뛰어난, IQ가 가장 뛰어난 나라, 민족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1: 그런데도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적으로 제일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0: 아직도 유대인의 교육이 최고라고 얘기하죠. 머리만 좋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1: 어떤 사람이 랍비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랍비가 대답하기를
0: 일찍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1: 실제로 두 살 난 어린아이를 업은 여인이 랍비에 가서 물었습니다.
0: 아이를 몇 살부터 교육해야 됩니까? 그러자 랍비가 물었어요. 아이가 몇 살입니까? 두 살입니다. 2년 늦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는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0: 교육 내용도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 뭘 가르치라는 얘기인가?
0: 그게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뭘 가르치라는가?
0: 세 가지예요.
1: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0: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1: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0: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1: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의 기본입니다. 가정교육은요,
0: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하고 성경도 함께 읽고 봉사도 함께 하고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를 할 때 아이들에게 너희들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도 하겠지만 구제할 때요 직접 아이의 손을 붙들고 같이 가서 그 아이의 손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도록 한답니다.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엄마 아빠를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대로 따라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죠. 저희 아버님을 아는 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보고 설교하는 걸 보면서 저 아버지랑 너무 비슷하다고, 말하는 투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아버지를 따라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투를 따라하려고, 행동을 따라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말투도 비슷하고, 그렇게 손짓도 행동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봉사를, 훈련을, 함께하는 삶을, 신앙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가정교육의 핵심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어느 유치원에 엄마를 그리라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를 그렸는데 좀 기괴한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의 입이 크고 손이 크고 그런데 정작 귀는 없어요. 엄마. 그 왜 그런가 보니까요.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애가 볼 때 입이 이만해 보이는 거예요.
1: 왜 손이

큰가? 툭 하면 때리니까 그 손이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귀가 없는가? 절대 자기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이 애가 볼 때는 엄마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가가 이야기하기를 아이가 태어나서 15세가 될 때까지 약 50만 번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보면 자꾸 묻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물은 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그리고 별걸 다 물어요. 되게 어른들이요. 귀찮으니까 그만 좀 물어. 뭐 그런 걸 아까 얘기해 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가 50만 번을 묻는 가운데요. 그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걸 통하여서 그 아이의 지식이 형성되고요. 그 아이의 신앙이 형성됩니다. 이때가 바로 아이를 키우는 기회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이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샤난이라는 단어는요, 절대로 이 번역을 하면 열심 이렇게 번역하면 틀리는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이 번역할 때 부지런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샤난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번역을 보면요, repe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복, 이런데 반복.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아침에도 얘기하고, 점심도 얘기하고, 저녁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리고 사실은 그 말씀이 문에 들어갈 때 있고 문설주에도 있고 붙여갖고 다니고 하니까 계속 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버지가 입으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 샤난이라는 단어가 반복하다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또 다른 의미로 번역하면 갈다 이런 뜻입니다. 샤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 요사이는 칼을 가는 사람들이 없죠. 옛날에는 칼 갈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 부엌 칼 갖다가 내놓으면 갈아주고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숫돌로 이렇게 칼을 갈아본 적이 있거든요. 요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칼을 갈 때 물을 뿌려가면서 천천히 살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래 갈아야 아주 칼날이 좋아집니다. 서둘러서 빨리 갈면 어떻게 되는가? 날이 나갑니다. 무너져요, 날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는 서두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칼날을 갈듯이 천천히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도록, 새겨지도록, 가슴에 새겨지도록, 뼈에 새겨지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듣기 싫어한다고 안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속 들려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심령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져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과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앉았을 때니, 길을 갈 때니, 잠잘 때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늘 귓가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폭력적이고 괴기적인 영화를 보고 잠들면 꿈에 뭐가 나올까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이 자꾸 쌓여가면 그 사람의 가슴에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럼 큰 아이들은 잘 안 그러는데, 어린 아이들은 보면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뭐 콩지팥쥐 이야기도 읽어주고 심청전 이야기도 읽어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성경 읽어주세요. 다윗의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골리앗 물맷돌로 잡은 얘기 들려주시고요. 솔로몬의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사무엘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바울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렇게 얘기, 그거 들려주세요. 읽어주세요. 그 아이들의 심령에, 골수에

0: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세요.
1: 하나님 말씀과 자나깨나 가까이 머릿속에 박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 9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앉으나 서나 들어가고 나가나 뭐 자나 깨나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과 삶이 딱 붙어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다 그래도요, 조금 지나면요 잊어버립니다. 다른 게 생기면요, 관심이 그쪽에 가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요, 그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가르치고 심어주지 않으면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 앞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좋은 부모예요. 절대로 집에서 교회 비난하는 얘기하지 마세요. 집에서 목사님 교역자들 욕하지 마세요. 집에서 다른 교인들 욕하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면 그 아이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평상시는 잘 못 보다가 주일날 복을 하면 온갖 잔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은 행복한 날이 돼야 되죠. 혼내킬 일이 있어도요, 주일은 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는요, 좋은 거 얘기하세요. 좋은 거 있잖아요. 왜 굳이 안 좋은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요?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룩한, 덕스러운 곳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은 아름답고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그릇됨을 나무라기 이전에,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희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요. 학원도 열심히 보내고 좋은 직장 가지라고 예를 쓰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땅에서 장구하리라, 장수하리라. 땅에서 복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진짜 잘 사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운 사람이 잘 산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삶이 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운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안에 그냥 어느 한 구덩이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0: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1: 주께서 허락하신 번성과 잘됨의 복이 말씀대로 이루는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방식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강함과 결단력과 부드러움과 긍휼을 반영합니다. 그분이 이 모든 특성을 우리에게 비추시기에 우리도 힘과 자비, 용기와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정체성은 본래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당신을 지금과 같은 남자 혹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분의 귀한 아들, 딸입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열매 맺는 나무의 아버지의 형상으로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부응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은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 하고 올게요.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주성령 내 맘에,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우리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영국 런던에서 한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청년은 그저 주어진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청년에게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이 영혼에 들어왔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나는 나의 인생이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뒤에 먼저 상점의 점원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조금씩 아는 사람들을 이 모임에 참석시키며 주말에 함께 교재도 나누고 성경도 공부했는데, 조지 윌리엄이라는 청년이 만든 모임이 지금의 YMCA가 되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의 삶의 작은 결심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짬짬이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하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예스로 나의 구주 삼고 이은경 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들으셨고요. 이전에 함께 하신 찬양은 O Lord, You are Beautiful, 아름다우신 주여, 어쿠스틱 워십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신화 콰이어의 아름다운 천국, 아이노 수합창단의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네, 하루에 10분이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겠지만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방송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파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극동방송과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은기장의 하나님의 형상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파를 잡아 소리를 듣거나 영상을 보려면 수신기가 있어야 하고요. 또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죠. 그런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 주파수를 잘 맞추지 못한다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없고요. 듣고 싶은 방송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선명하게 잘 들을 수 있고요.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거리에 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 가치관 등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홀리온의 성경책 들려드렸습니다. 앞서 나눈 오늘의 첫 찬양은 강중현이 불러준 시선이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라의 함께 행복 썸머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박영라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썸머 스페셜로 풍성한 은혜의 찬양 나누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들려드리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고백하시면서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조수아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들으시고요. 이어서 원의 싱어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무의 음성으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들려드릴게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실패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게 됩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도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토요일 순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대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0: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이 어린 나이부터 겪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걸 제가 이제 요셉하고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이 주인공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자꾸 물어봐요. 요셉, 너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 열두 아들이 있는데 열두 아들 중에 첫 번째 루벤이 아니고 요셉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쉽게 우리가 좀 막말로 얘기하면 내 팔자가 어떻게 됐길래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섭리로 언약을 이어가세요. 섭리.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데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면 이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섭리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고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방향, 우리의 삶을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쉽게 말하면

계획이라 그러죠.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에 놓고 요셉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35장 23절에서 26절에 이미 나왔어요. 열두 아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열두 아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요셉을 상속자로 삼았을까요?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인데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 그때 너에게 자녀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녀가 많은 후손을 이루고 이룬 이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내가 그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를 징계하고 그 백성들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훈련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것. 우리가 죄 지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의 후계자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후계자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지금 요셉은 17살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라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뭐 해석이 조금씩 다들 이 책마다 다릅니다만은 고자질하는 일들이 17살짜리가 철딱선이 없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요. 게다가 또 뭐냐면 꿈을 꿨는데 꿈이 우리 동안교회 일어나라 찬양한 것처럼 곡식을 이렇게 단은 단을 묶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나더니 11단이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그거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야곱도 이거 별로 기분 좋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꾸짖었는데 야곱은 이걸 기억했다 그랬어요. 이건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요셉이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것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잘 있었는데 인정도 받았는데 여기서 또 모함을 당해서 더 험악한 감옥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신랄 같은 희망이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석방될 거라 그랬는데 무려 2년 내지 3년을 그 감옥에서 더 썩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왜 어린 나이에 엄마가 일찍 죽었을까? 저 형제들은 전부 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거든요. 왜 나는 엄마 없이 이렇게 자랄까? 그리고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가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노예로 팔려간 데다가 거기서 또 감옥으로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갔다. 인생이 이해가 되겠어요?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해를 하느냐?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국무총리가 되고 꿈처럼 7년 풍년이고 7년 6년이 들어서 있어서 이스라엘 야곱과 했던 70명의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그들과 만났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45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써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0장 20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야리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 대신 되고 가뭄으로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쌀쌀쌀

왔어요. 올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 같이 온 거예요. 오면서 볼 때 요셉이 그 때 풀리는 거예요. 아,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야곱으로 팔려갔구나. 그 팔려간 상인들이 전문 노예 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고관 대작들에게 파는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다음 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썼겠구나. 아,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감옥에 간 이유는 바로 이 왕의 술 맡은 환관장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바로 석방 안 되는 이유는 이 애굽에는요 서른이 되기까지는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13년을 고생했는데 서른이 될 때까지 2년인가 좀 더 감옥에 더 머물러 있었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그 풍년과 흉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세워서 할 때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난 거, 아픈 거,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중심을 다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만큼 험한 인생 산 사람 있나요? 정말 험한 인생 살았죠. 아내도 빼앗기고 장인한테 쫓겨서 10여 년 이상 고생하고 돌아다니고 또 형들한테도 미움을 받고 광야에 살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살다가 적국에 망명해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침 흘리면서 빙빙 돌아다니고 동굴 속에 살면서 살던 수많은 일들,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그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다니고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시편 16절 5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고 뒤를 되돌아 보니까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은 줄로 지어진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 과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애플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가요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할 때, 그 대학생들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점을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죠, 현재 살고 있지만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선을 그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살아온 삶,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러분 중에도 고통받고 어려움 받고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리 안 풀리냐 이렇게 하는 이 점과 같은 것인데 이 점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점점 하면서 선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애플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발명할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에 대한 자기 삶의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분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자기가 죽음 앞에서 또 고백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난 날을 한번 딱 돌아보세요. 여러분, 저도 고난을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쭉 돌아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겪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 봐요. 아, 그랬구나. 그렇게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완악했을까.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시키셨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로 인도해 가세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살아온 뒤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 이를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 계획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 내가 헛되게 살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이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 옷은요 족장이나 앞으로 족장의 후계자가 입는 옷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해설이 있어요. 뭐 돌아하는 분들도 다르고 다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바로 앞으로 족장으로 이어질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의 그 형제들이 얼마나 부글부글했겠어요. 저 어린 철부지 저 녀석이 이 후계자가 된다니. 성경은요 야곱이 편애하는 것, 정말 요셉을 편애하는 것, 물론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어요.
편애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분란과 어려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지만은 분란과 어려움 이렇게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야곱의 편애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편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중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했을까? 잠깐 지나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했지? 내가 특별히 탁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구속해 주셨지?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마치 하나님이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편애하신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은총이라고 불러요.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받는 일, 시험되는 일, 지치는 힘,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는데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해도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고, 상실해도 상실로 내버려 두지 않고, 좌절해도 좌절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은혜였죠.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였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말씀은 많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는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전적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세요. 중국의 선교사, 그분의 이야기의 일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삶을 사는데, 항해를 하는데 암초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피해 다닌다는 것. 그 암초 부딪히면 배가 파손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에 암초 같은 모든 어려운 일을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환상 중에 배가 한 척 암초를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가는 그것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강 상류에서 물이 불어나더니, 물이 불어나서 배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 암초가 있는데 암초 위로 자유롭게 쫙 지나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부어질 때, 내 삶 속에 암초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우거나 없애거나 하지 않고 그 위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을, 그 암초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웅덩이에 있을 때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형들의 미움과 동시에 보디바리 집에서 모함받는 것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감옥에 든 것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삶 속에 다 겪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삶을 겪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그것이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나는 나 혼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내 상황은 정말 절망이야 그렇게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아픔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가려져 있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로. 그렇잖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쉬셨나요? 아니요, 일하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요셉이 웅덩이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일하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믿음, 은혜를 우리가 간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우리의 마음은요 지옥 같아요. 증오와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 보세요. 참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려면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의 네 배가 내 안에서 끓어야 미워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독한 게 내 안에서 네 배나, 그죠? 네 배나 끓으면 누가 먼저 상해요? 내가 먼저 상해요. 반대로 내가 남을 축복할 때는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한 네 배 끓어야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을 축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암초를 하나님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때에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으로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없을 때는 주님은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17살 이 소년에게 주어진 두 가지 꿈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인상적이었냐? 똑같은 종류의 꿈을 두 개나 꾼 거예요. 자기 단이 일어나더니 11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하는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다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아버지한테도 야단맞았지만 야곱은요, 이 꿈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 삶이 그랬거든. 자기가 베델에서의 그 꿈 때문에 라반 삼촌의 집에서 견뎌낼 수 있었고, 거기서 돌아와야 될 때도 이 꿈 때문에 올 수 있었고, 그가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베델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 이 꿈 때문이었어요. 꿈이 내 삶을 인도해 온 거예요. 이게 야곱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주신 그 베델의 꿈이 나를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오겠다,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이 철없는 얘기를 할 때도 새겨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 꿈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아도 살아갈 수 있었고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오해받을 때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부로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꿈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고 살아요. 소비와 낭비는 다르잖아요, 그죠? 소비는 결과가 남잖아요. 낭비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꿈 있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꿈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한 발 한 발 디딜 때에 내가 여기가 디뎌야 될 땅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발의 등이 비춰주기 때문에 짚지 말아야 될 곳, 짚어야 될 곳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속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우 영신예배 때 말씀 뽑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무슨 이게 무슨 샤머니즘 점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들었는데, 제가 이런 분들, 이런 말씀을 뽑고 사는 분들 얘기를 몇 분 들어봤는데, 목사님, 제가 뽑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안 좋으면 또 딴 거로 바꿔가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뭐, 그래서 말씀을 가능하면 다 축복된 걸 뽑으려고 그래요. 뭘 뽑아도 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간직하고, 아, 나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라 간직하고 살았더니,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힘들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드릴 때는 했죠. 로고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말씀인데,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더라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우영신님이 받은 말씀 팽개쳐놓고 그냥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품으세요. 그건 뭐예요? 꿈을 품는 거예요. 이 꿈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인생은 실패하지.

0: 인생의 감옥 속에도, 인생의 동굴 속에도, 인간의 캄캄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주저앉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우리 팔자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이 경건하지 못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예, 섭리, 하나님 계획 섭리. 그 섭리는 어떤 섭리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는 섭리,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섭리,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게 하는 섭리. 그 섭리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세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깎을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예, 받아들이시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 그 섭리. 두 번째는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 속에 있다.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망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품을 때, 이 꿈을 품을 때 요셉처럼 그렇게 이겨나간다는 것 기억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개와 강물과 힘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떠나는 인생 되도록 오늘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진행의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수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어요?
1: 네. 이제 오늘부터 벌써 어떤 가을 느낌이 나고 또 다시 더워지긴 네. 하겠지만요. 네. 그냥 공기에서 무언가 다른 계절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는 순간이 문득문득 문득 있어서 조금 네. 센티해지는 그런 느낌의 날들을 네. 보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이 자결하던 이 태양도 점점 네. 저물어 가는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시간 참 빠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던 찰나에 네, 네. 아니 교수님께서 이번 주 주제를
1: 네. 오래된 것
0: 네. 오래된 것 네. 네. 이렇게도 주셔가지고 네, 네. 뭔가 새삼 뭔가 좀 그리운 것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 네, 네. 저는 오늘 PD님께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음악도 고음악으로 준비를 했고요.
0: 네.
1: 피디님한테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은 게 네. 피디님은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나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나의 가치를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그쵸? 들어서 피디님 같아서는 어디에서 해설을 부탁하신다거나 네. 사회를 부탁하실 때 어떤 본인의 가치를 직접 말씀을 하시는 편일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제시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편일까요?
0: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시를 하고 싶으나 네.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네. 아직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수준 경지는 네.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겸손하게 네. 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근데 참 그것이 터무니없게 결과가 나올 때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대가가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는 아, 나 말고 이 얘기만 따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네.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그건 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어떤 매니저들께서 하시는 그쵸? 일들이니까 합하지 않겠지 싶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기준은 제시를 하되 거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가 저의 경험에 의해서는 맞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누군가의 가치를 책정할 때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도 반대의 문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 사람이 그만큼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던져드리고 싶은 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게 금전인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열정페이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0: 그래요. 네. 속상하시겠다.
1: 열정페이를 네.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오늘 주제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었던 또 화두를 던져주셔서 네. 상당히 흥미롭게 시작하게 되는 네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찬송가부터 함께 나눌 텐데요. 네. 어떤 찬송가로 함께 할까요?
1: 찬송가는 오늘 31장을 준비했고요. 찬양.

0: 알아 복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딸려 있는 말씀은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1: 네.
0: 객관적인 나의 지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까지 뚫을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찬송은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요, 평생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사명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한다. 그러면
1: 아멘.
0: 우리의 가치를 입증할 때 그것의 기준이 곳곳에 따라서 달라야 할까 아닐까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1: 네, 오늘 첫 번째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합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함께 나누고 왔는데요.
1: 네.
0: 교수님, 오늘 어떤 곡으로 시작을 해보게 될까요?
1: 일단 곡보다는 악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리코더가 연주하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0: 오랜만이다.
1: 네, 하은
0: 네.
1: PD님 리코더 언제 잡아보셨을까요?
0: 글쎄요, 뭐, 학창시절? 네,
1: 그렇죠.
0: 뭐, 길어봐야 중학생 때?
1: 그러니까요.
0: 네.
1: 보통 요즘 아이들은 수행평가라고 하죠. 음악
0: 맞아요.
1: 시간에 그때 어떤 곡을 리코더로 연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리코더는 어린이들의 악기다라고
0: 맞습니다.
1: 생각하시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문구점에 가도 팔고요. 굉장히 근거리에서 접하기 쉬운데
0: 네.
1: 여러분 바로 그 악기입니다. 그리고 잘
0: 세상에.
1: 모르실 파트이지만 클래식 리코더가 또
0: 네.
1: 있습니다. 저는 유학 가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 리코더를 전공을 했을 때는 사실은 노래를 부르던 분이셨었는데 성대에 이제 결함이 조금 생겨서 방향을 틀다 보니 전통 이제 리코더를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음을 낼수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0: 네.
1: 구멍이 한 열댓 개좀 될까요?
0: 맞아요.
1: 그걸 가지고 반음, 온음을 다 조절을 하시고 우리가 흔히 보는 악기는 플라스틱 악기이지만
0: 네.
1: 전공자들이 쓰는 악기는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0: 나무로 돼
1: 네, 그런
0: 있어요.
1: 악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을 파트인데
0: 그러네요.
1: 우리가 생각하는 동요의 음색 말고
0: 네.
1: 어떤 음색으로 연주를 할까를 오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바로크 시대에는요, 여러분, 정말 이 악기가 거의 주된 악기였고요. 모든 행사에서 쓰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악기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곡은 파헬벨의 캐논입니다. 가장 잘 아는 곡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악기이지만 사중주로 들었을 때 어떤 매력이 있을까?

0: 네, 리코더 4중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뭐라고 좀 느낌이 드냐면,
1: 네.
0: 그래도 어릴 때
1: 네.
0: 좀이 악기를 연주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동심이 묻어나는

0: 네, 그런
1: 그렇죠.
0: 느낌이 들기도 하고.
1: 어머, 악기 소리 애기들처럼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0: 네.
1: 우리가 접한 시대는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악기로서 처음을 접했기 때문이죠. 근데
0: 네.
1: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를 거치오면서 한 시대를 정말 아울렀던 그런 악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었을까요? 왕관을 쓰고 계신 왕들. 그리고
0: 그쵸.
1: 정말 완전히 챙겨 입으신
0: 네.
1: 귀족분들. 근데 그분들이 들으시면서 웃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0: 네.
1: 굉장히 근엄하게, 아, 이렇게 들으셨을 음악의 음색이다. 고음악에서도, 그리고 옛날 악기에서도 우리가 매력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리코더로 가볍게 풀어드렸고요.
0: 네.
1: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께 류트라는 악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0: 처음 들어요.
1: 네,
0: 류트?
1: 기타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0: 네.
1: 기타는 우리가 너무나 무용을 잘 알고 계시고,
0: 네.
1: 조금 평면적이고 넓게 퍼져 있다면, 류트는 반원통을 가지고 있어요. 뒤쪽에 울림통이. 그리고 이 악기도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오면서 정말 한 시대에 이 악기가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했던 그런 악기인데,
0: 네.
1: 이것도 조금은 익숙한 선율을 제가 한 1분 정도 먼저 들려드리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우리 클래식 곡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류트의 음색을 먼저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그린 슬라브스라는 곡은 여러분 들으시면 익숙하다 하시는 그런 느낌 있으실 거예요. 1분 정도만 한번 감상하셔 보겠습니다.
0: 네.

0: 와, 기타랑 별 다를 바를 잘못 느끼겠는데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따뜻한 음색이 되게 마음에 녹아내리는
0: 오,
1: 듯한
0: 맞아요.
1: 평온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0: 네.
1: 요즘 현대에서 사용하는 현악기들은 반주가 없으면 선율군만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0: 네.
1: 기타나 이런 류트 같은 류는 본인들이 화성을 넣어서 반주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듣기에 훨씬 더 풍성하지 않나. 그리고
0: 네.
1: 기타 줄처럼 기타는 우리가 6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0: 네.
1: 뉴트도 6줄에서 8줄 정도, 그리고 그거 이상이 되어진 악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 다울랜드라는 분의 눈물의 파반드라는 곡을 류트로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피디님 근처에서 이렇게 기타를, 클래식 기타
0: 네.
1: 전공하신 분
0: 네.
1: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0: 전공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워낙에 인기 많은 악기니까,
1: 네.
0: 뭐 주변에서 어느 학원에서 배운다든지, 독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봤는데,
1: 네.
0: 전공자는 따로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쵸. 보통
0: 네.
1: 이제 교회 오빠들이
0: 맞아요.
1: 찬양곡을 기타로
0: 네.
1: 치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악기들은 실용음악에 속하는 그런 기타군들이고요.
0: 네.
1: 저도 이 악기도 클래식 파트가 따로 있고 나는 또 유학을 가서 알았습니다.
0: 클래식 파트가 있어요?
1: 네. 클래식 기타를 전공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기타도 치시고 만돌린도 또 따로 공부를 하시고
0: 네.
1: 류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악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재미가 있었던 건요. 저희가 유학 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봉사를 각 구역별로 했거든요.
0: 네.
1: 그렇게 하면 보통은 계란 후라이 100개 정도 막
0: 와.
1: 계속 그 전날에 그것만 굽고 막 이렇게 하는
0: 네.
1: 거예요. 근데 그 기타하는 분이 속해 있던 구역의 담당이면
0: 네.
1: 그날 설거지까지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갑을 끼고 오셨더라고요. 마치 철벽 방어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뭐 고무장갑, 털장갑 이런 게 아니라
0: 네.
1: 긴 가죽장갑을 끼고
0: 어머.
1: 오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날 나는 설거지나 나르는 것을 할수 없다였었거든요. 근데
0: 네.
1: 그때 저희는 정말 손 하나하나가 굉장히 필요할
0: 필요하죠.
1: 때이기
0: 계란을 좀
1: 때문에
0: 100개를 붙여야
1: 그럼요.
0: 되는데. 네.
1: 저분이 왜 저러시나. 저희는 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나 기타 하시는 분들은 손톱을 길러서 관리를 하시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0: 이걸 손톱을 어떻게 세모나게 만드느냐, 동그랗게 만드느냐, 각도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달라진다고 해요.
1: 그래서.
0: 네, 그러니까 네. 이 손톱이 악기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잘못하다가 망가진다거나 부러진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장갑을 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의 개인된 마음으로는 내년에 행여라도 같은 구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어떤 일부분을 관리하시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파트구나. 네. 보통 기타는 피크로만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손톱을 기르는 방향 각도가 다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걸 이제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나누시고 눈물의 파반느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파반느는 느린 박자의 춤곡입니다. 그러면 조금 슬픈 춤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앞에 눈물의 파반느 저는 이게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파반느 자체가 느린 춤곡인데 눈물이라고까지 적었으면 어딘가에 그것을 표현을 해놓았겠지 에서요 여러분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네. 눈에서부터 아래로 쭉 타고 흐르는데 요 기타 곡에서요 앞에 음형 몇 군데만 조금 들어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지 않고요 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음정들이 있습니다 예, 눈물이 있지 않을까 우와. 저만의 견해를 한번 담아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1: 정답은 없으니까요.
0: 그렇다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네. 다만 들으실 때 굳이 눈물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붙였을 때는 그 수식어에 맞는 어떤 음악적인 느낌이 거기 있지 않을까를 찾다 보니 네. 눈물은 뚝뚝 떨어지는 거니까 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한번 감상해 보셔라 라고 팁을 드려봅니다
1: 네. 네, 이 감상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듣겠습니다 눈물의 파반느 함께 하시죠.

0: 네, 눈물의 파바네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오래된 음악 또는 오래된
1: 그렇죠.
0: 악기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참 새로운 감상이었습니다, 교수님.
1: 네. 하은 PD님은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실까요? 혹시 우편으로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0: 있어요.
1: 있으세요?
0: 네, 있어요.
1: 그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0: 어쩔 수 없,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1: 네.
0: 군대를 가,
1: 아~
0: 제가 짝사랑하던,
1: 아~
0: 네, 어떤 남자였던 친구에게.
1: 이 방송 나가도 괜찮습니까?
0: 그럼요. 네. 지나간 과거에 미화된 기억입니다.
1: 네. 편지를 써보셨구나.
0: 쓰기도 했고, 받기도 했죠.
1: 그래서
0: 지금도 뭔가 편지하면 좀 설레고, 뭔가 콩닥콩닥한 게 있어요.
1: 맞아요.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는 시간을 기다렸던 때가 있었었는데라는 생각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문득 해봤습니다. 빠른 연락도 좋고 요즘에는 너무나 이 매체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나 안 했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다다랐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묘미는 확실히 사라졌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었는데라는 생각은 들고 요즘은 편지라고 하면 이제 고지서 그 정도만 펼쳐보기 때문에 마음의 따뜻함은 그런 쪽으로는 없는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오래된 것 중에 지금 같은 스마트폰 이전에 굉장히 이렇게 안테나가 달린 전화기를 쓰셨고 저는 또 비퍼라고 불렀죠.
0: 비퍼.
1: 모르시죠. 흔히 삐삐라고 얘기했던 그러면 그걸 받으면 반드시 공중전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주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호출을 당했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추억 속의 물건이고 추억 속의 음성이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나 따뜻했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또 이런 속도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의 오래된 악기는 악기 자체가 오래된 악기 말고 그 옛날에 쓰임받았던 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생각할 때 지나온 길도 정기적으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했고요.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무작정 그냥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방향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지금인지 원하시는 길이 이곳인지 반드시 생각을 하는 그런 환기점이 오늘 곡들을 통해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0: 아멘. 오늘도 또 은혜롭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2-259-55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만평교회 김성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만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조금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말할 때에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없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도 혼도 없는 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육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0: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짐승과 함께 다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육체, 즉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 불신자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없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되어서 지금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 중에서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 곧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짐승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돋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찬양예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찬양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언제 그칠지 모르는 폭풍 속을 지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날씨를 만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찬양 예보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차 안에서, 혹은 병원이나 혼자 있는 어느 공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장소는 모두 다르지만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죠.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모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장혜윤의 찬양예보, 이번 주 이 시간은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곳에, 간절히 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오늘을 견디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모든 자리에 함께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의 첫 번째 찬양예보는요, 웨이홈에 함께 계셨네 띄워드립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서 예보국 레이더 신호에 잡힌 오늘의 사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보국 레이더의 신호가 잡혔는데요. 어떤 신호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신앙생활한 지 이제 2년 차가 됐는데요. 비신자 시절의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설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이 목까지 전이 돼서 앞으로 말을 하는 게 힘들다고 했고요. 16시간의 대수술 후에는 선망이 심해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혀의 절반을 절제해서 병원에서도 상태 안 좋은 환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점으로부터 점점 회복을 하게 되더니 저는 걷게 되고 말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혼자 교회 다니던 동생의 요청으로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셨던 거였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완치 판정을 위해서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지만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그분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으며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 존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길고 긴 겨울을 지나 메마른 땅에 봄비가 내리면 보이지 않던 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설암 4기라는 판정, 또 16시간의 대수술.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간이죠. 우리 사연자분의 삶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연자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동생분의 요청으로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봄비가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병상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동행은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땅을 적시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는 봄비와 같지 않나요? 완치라는 꽃이 활짝 피기까지는 아직 회복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우리 사연자분의 삶에 이 봄비가 계속해서 땅을 적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회복의 꽃을 피워내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우리 사연자분의 모든 길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사연자분의 곁을 지켜주길 소망하면서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띄워드립니다. 그리고요, 아직 회복 중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는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담아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띄워드립니다.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의 감사 간축 속 감사는요, 대신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출근길에 버스에 올라서 카드를 찍었는데요. 아무리 찍어도 버스카드가 작동하질 않더라고요. 순간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 버스를 놓치면 회사에 지각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내리면 지각이고 와중에 카드는 계속 먹통이고 저도 난감하고 기사님도 난감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 계시던 한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카드를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학생, 이걸로 찍어. 그리고는 제 버스비를 대신 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계좌이체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주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유, 괜찮아. 찍었으면 됐지.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구원이란 게 이런 거 아닐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누군가가 날 위해 대신 값을 치러줬다는 것. 물론 작은 버스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히 비교할 순 없겠지만, 그날 제가 느꼈던 그 간절함과 감사함을 통해서 너무 익숙하게 여기고 있었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버스비를 대신 내주신 것만으로도 그분이 그렇게 감사했는데,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난처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버스비보다 훨씬 큰 은혜, 대신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게 선뜻 카드를 내주신 이름 모를 아주머니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띄워드립니다.

장혜윤의 찬양예보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찬양예보국의 레이더는 오늘도 여러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로 참여하시면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오늘의 찬양 예보. 여호와 삼마, 이정님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예보극 기상캐스터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

교통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을 믿느냐?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평생을 교회를 섬겼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교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젠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다잡고 또 제주중앙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건실하게 세우고자 시작한 사도신경 강해가 벌써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3개월이 흘렀는데요, 돌아보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매시간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지난주에요,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이 구절 뒤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다 쉼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쉼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성령을 믿사오면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또 성령님으로 성도들이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으며 또 오늘 나눌 사도행전 마지막 고백처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요, 누구요?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고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요, 성령님으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힘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는 건요, 성령이 이걸 믿게 하는 건요, 단순히 지혜의 습득이나 이해 수준이 아닙니다.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게 되는 건요, 실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안에 고통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빨간 글씨 보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답니다. 세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성령님이 때마다 일마다 믿음 주심으로, 믿음 주심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게 하심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며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일하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그런 똑같은 믿음으로 허락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 보세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선천적 앉은뱅이를 고치

저일으켰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있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일으켰습니까? 아니었어요. 금과 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그들을 붙잡았을 때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복된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두 번째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장로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는다고 말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즉각 체포했답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법정에 세워 강압으로 추궁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요, 얼마 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잘 안다 자부는 했지만 진리가 그들의 가운데엔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의 기득권을 흔들거나 위협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율법을 수단 삼아 가차없이 죽이거나 처단했으니 이들은 한낱 이익 욕망 집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거짓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 그것이 좋은 예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서슬퍼러는 그들의 권력 앞에 일개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누가 힘 있고 누가 힘이 없는 존재예요. 누가 능력 있고 누가 능력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베드로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당당함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밝혀요. 저는 베드로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요, 저는 가끔요, 제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일어나요, 여러분.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건데요, 은근슬쩍 제 기도로 된 것처럼 좀 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흔들리지 않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요, 그것만 아니라 파란 글씨 보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라고 밝혀줌으로 인해서요, 지금 누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서슬퍼렇게 째려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향하여 당신들 잘못했다고 잘못을, 태부를 앞에서 당당하게 정확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가 아무리 거룩한 성의를 입고 있어도, 거룩한 직책을 지니고 있다 한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질문할까요? 여러분 눈에는 누가 더 힘있어 보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힘있어 보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가 힘있어 보이세요? 여러분, 누가 능력 있어 보이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도 물을 수 있어요? 누구의 말씀이 더
권위 있게 들리세요.

두말할 나위 없이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힘의 이유를, 능력의 이유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하게 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를 앞에서 뛰어나게 했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아멘. 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변방 빈민촌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억압적인 분위기, 그 살벌한 분위기에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 와중에 논리 정연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그가 믿었기에 그 앞에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강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삶 속에서도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주시는 축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으로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성령의 조명 안에 볼 때요, 여러분 비로소 진리, 진실, 실체가 드러납니다. 세상의 눈에서 볼 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그들을 부러워했고 누군가가 그들을 존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의 꿈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일했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했으니, 또 게다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말씀을 늘 운운했으니 흔히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라고 고귀하게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맞아요? 그 실체가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그런가요? 성의를 잊고 있는다고 그런가요? 아니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눈으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작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고작 베드로의 육체를 위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 베드로의 영혼을 손가락 하나 꺾어뜨릴 수 없는 허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파멸당할 마땅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적용하며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고 저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의 지혜 말고요, 성령의 눈으로 볼 때 바릅니까? 선합니까? 올곧게 서 있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요, 평판으로는 속일 수 있으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눈앞에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능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은요, 놀라게 하시는, 어떻게요?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답변합니다. 근데 당당하게 답변하니까요, 그 반응이 1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말씀 위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아멘.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기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장로들은요, 베드로의 답변을 이상히 여겼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는요, 헬라어로요,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뜻이 뭐냐? 놀라다, 경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 때문에 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대제사장이 놀란 거예요. 거기 있는 장로들이 놀란 거예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요, 그의 말씀에, 베드로의 말씀에 어떻게요? 놀랐다고요. 여러분, 성령은요, 놀래키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번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진짜 큰 은혜로 다가온 게 있었어요. 뭐냐? 질문할게요.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만 놀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유대교 지도자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냐? 다름 아닌 베드로와 요한이 더 놀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잘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단 한 번도 수사학이나 논리학을 익혀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가난한 어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래 학문의 범인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입을 열었는데요,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말하고요, 폐부를 찌르고요, 그것 때문에 상대가 놀라요. 그래서 누가 놀라요? 자기가 놀라요. 이것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혔을 때 뿔뿔이 도망갔던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도망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지 않는데,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 목전에서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용기 있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본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제주중앙교회는 복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놀래는 사람이 많은 거 아시죠? 한국에 6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6천 감리교회가 우리 제주중앙교회 때문에 놀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기서, 이곳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도 우리도 다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놀래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26절 말씀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친히 가르쳐 믿어지게 할 때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놀라운 일을 또 일으키시고 또 우리 자신이 놀라는 일을 날마다 더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깨닫고 믿게 하신다는 것은요, 의지를 밝히는 수준 아니에요. 지식 늘어가는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학문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제가 설교 시리즈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다는 것은요,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그 와중에 형편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요, 견뎌낸다는 것이요, 흔들리는 와중에 굳건히 서서 두려운 와중에 계속 주의 이름으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굳건히 그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새 노래로 예배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한 동 사택에 함께 살았습니다. 마치 기숙사처럼요. 너무 좋은데,
너무 불편도 했어요.

1, 2, 3층은 부목사님들 사시고요. 꼭대기층은 담임 목사님 사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렇죠,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저희 사택 바로 옆 블럭에 권사님 한 분이 사셨어요.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금도 어리바리하지만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더 어리바리할 땐 그때쯤에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새벽 기도 시간을 잘못 맞춰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늦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났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이 몇 시요? 5시인데 집에서 그러면 4시 반에 나가면 되는데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4시 반에 나가면 되는데 아 그날도 뭐에 홀린 것처럼 정신없이 일어나 시계도 안 보고 머리 감고 씻고 옷 때때 옷 입고 2대8로 머리 가르고 그리고서 정신없이 뛰어나가서 근데 시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시계를 봤더니요 몇 시냐 여러분 몇 시에 나가면 된다고요? 근데요 3시 반이었어요. 3시 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요 딱 그때 집으로 들어갈까 아 너무 아깝다고 막 자책하고 있는 그 순간 제 앞에 그 옆블록 사시는 권사님께서 딱 그 시간 몇 시요? 3시 반에 옆블록 사시는 권사님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 7분 걸리는 거리고요 교회까지 걸어가면 10분 걸려요. 근데 10분 전에 가면 되는데 1시간 반 남은 그 시간에 권사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일까? 왜 걸어가고 계실까? 그 시간에 권사님도 저처럼 시계를 잘못 봐서 잘못 일어나신 것일까? 알람을 잘못 들으신 걸까? 아님 죄송해요 어르신 되면 새벽잠이 없다시는데 그 새벽잠 없으셔서 깨신 걸까?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권사님 뒤를 조용히 밟으며 교회로 향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몇 시에 도착했는 줄 아세요? 몇 시에 도착해야 되죠? 산수가 어려운가요? 3시 반에 출발하면 3시 40분이면 도착해야 되지만 저는 그날 4시 55분에 도착했어요. 왜냐? 나중에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그 권사님 저처럼 알람을 잘못 들으신 것도 아니고 시계를 잘못 보신 것도 아니라 앞이 거의 보이시지 않으셔서 매일 그 시간 출발하셔서 한 시간이 넘는 그 어두운 길을 더듬 어둠을 뚫고 기도가 생명이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권사님이셨더라고요. 권사님이 저에게 목회하는 내내 7년 동안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요 다름 아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하루는 새벽기도 오시다가 크게 넘어지셨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또 나오셨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 권사님 병간으로 그 할머니 권사님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지치고 고된 날이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해드리고 권사님 괜찮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또 하십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 제주중앙교회로 부름받아 오는 그날 권사님 더 이상 모셔다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했더니 그날도 목사님 너무 염려 말고 가셔서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

목사님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바람 불고 어두운 때에 상황과 문제가 짓누를 때도 이렇게 저렇게 고난당한 고단한 날도 성령님이 친히 권사님으로 주 예수 믿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밝히셔서 믿고 의지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뿐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놓고 기도하며 주여 오늘도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면 생각나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0: 아멘. 믿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면 그 믿음으로 버틸 힘도 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후의 서재.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오후의 서재 김아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요, 신앙서적 한 권 혹은 삶의 간증을 선정해 은혜로운 묵상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서적은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그 두 번째 시간 기도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문제나 우리의 한계 앞에서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야 하고 체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참 많은 것을 바꿔놓곤 하죠.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나가는 위대한 여정이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 오늘 오후의 서재에서 그 기도의 비밀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히즈웰의 하루를 시작할 때 함께 할게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기도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해져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돌아보면 저 역시 하나님, 제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제 이야기만 가득 채운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목소리를 줄이고 잠시 숨을 고를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주님 발 앞에 함께 할게요.

한 줄 고백. 이 시간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고백들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신앙서적이죠.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을 통해 그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도하는 것은 곧 변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생활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창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며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 생활의 최전방,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동정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타인을 향한 내 안에 생겨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지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라고 하죠.

어린이가 아버지께 나아가듯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셨기에 그 사랑에 그저 자연스럽게 답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마틴 루터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거룩한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면서

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투루바의 음성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할게요.

어노인팅의 내 삶을 깨트립니다 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후의 서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영국의 테이트 대감독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위

위대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기도의 삶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기도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운동처럼 매일 연습하고 배워가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기도하고 싶은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작게라도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러한 기도의 물결들이 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 제작 진행의 김아이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빗방울이나 이슬비가 아닌 소낙비를 내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실 때 우리가 밖에 충분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퍼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비, 소낙비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찬송가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고 간구고 또 응답되길 소원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습니다. 아까 나눴던 말씀이죠.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성경에서요, 이 큰 비, 늦은 비,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때가 있죠. 바로 이 글을 쓴 이스라엘은 비가 정말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때가 가뭄의 때이든 때로는 무거운 먹구름이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큰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온갖 종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2장 23절 말씀입니다. 짧은 찬양하는 시간이지만요. 오늘 마음을 열고 또 성령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심영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내가 매일 기쁘게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앞선 곡 클래식 뮤직 버전이죠. 비 준비하시니 심영진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

찬양단의 찬송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편안하거나 또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Chris Rice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보게그논 강림하사, Come Thou Fount, 페르난도 올테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었고요. 앞선 곡,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크리스 라이스의 찬양으로, 캐시 트러클리의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들을 찬양은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라는 찬양이죠. 우리가 받은 예전의 그 은혜들을 끌어다 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의 그 은혜,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 찬송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초롬의 찬양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처럼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피아월십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금 들은 아이자 61의 당신은 영광의 왕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아쉽게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에도 또 쉽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찰스 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작게 보게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그분은 이미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길 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How great is our God.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날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춘 건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정말 나는 실패한 걸까요?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닫힌 문 가운데 하나님만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녀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날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춘 건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정말 나는 실패한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사람의 시야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좋은 조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저 스스로 닫힌 문으로 여기고 절망한다는 건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상처 없는 복을 바라는 우리에게 상처를 딛고 회복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6603번님,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저의 여동생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짝을 찾도록 열심히 가족들과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는 게 참 멋지십니다. 가족들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예부터 도움 되시고 찬송가 71장 초롬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가 69장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메들리 찬송, 리컬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가 84장,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찻도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날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춘 건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정말 나는 실패한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사람의 시야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좋은 조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저 스스로 닫힌 문으로 여기고 절망한다는 건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상처 없는 복을 바라는 우리에게 상처를 딛고 회복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0: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1: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0: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1: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1: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1: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0: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1: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혜와 나이의 상관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의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 역경과 고난을 체험하고 극복한 적이 있다. 2. 어려서 고생을 했던 사람이다. 3. 생각이 개방적인 사람이다. 4. 창조적인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5.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한 사람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이 굳지 않고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지혜의 송과 욥기 28장은 말합니다. 광부들이 갖가지 채광 기술을 고안해 지하 깊숙이 묻혀 있는 광물들을 잘 찾아내듯이 그렇게 지혜를 찾을 순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장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요. 게다가 지혜는 사고팔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최고의 보석을 총동원해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데요. 최고의 금은보화, 그리고 희대의 장사슬로도 도저히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아예 매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데요. 지혜는 소프트웨어고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은 지혜로울 수 있지만 떠날 경우 어리석어지게 마련인데요. 지혜는 우리를 소유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영구히 사유화할 수 없는데요. 지혜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 사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 솔로몬,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처럼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얻는 지혜 때문에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2절. 전도자이자 작가인 E.M. 바운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당신의 생각과 노력의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머지 시간 동안 그분은 마지막 자리에 계실 겁니다. 라고 말이죠. 다윗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른 아침, 새벽에 구했습니다. 예수님조차 해가 뜨기 한참 전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된 안내자로 모시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올바른 과정에 있게 됨이 분명합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힘과 보호하심, 구원의 능력으로 무장될 겁니다. 마음, 정신, 영혼 안에 깃든 그분의 음성이 다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올라와서 우리의 걸음을 올바른 길에 머물게 하고 근심이나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흐트릴 겁니다. 주님, 매일 아침 제 힘이 되어 온종일 저를 지켜주소서.

미국의 치즈왕 그래프드. 그는 처음부터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가 생겨 사업이 번창하게 됐고,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래프드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그저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죠. 또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릅니다. 라고 말이지요. 네, 세상의 지식이나 돈은 자신이 노력하고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몹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찬양의 동산 가족 모두는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가득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첫 찬양으로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 준비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만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도미누스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와 헌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됨에 더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에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안산시 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백투더바이블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에베네셀 하나님 워십 클래식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전에도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은혜의 생수가 끊임없이 그의 삶에 제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0: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1666년 런던 대화재 당시에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바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성문의 파수꾼은 도시가 불타는 이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초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등불을 밝힌 채 서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파수꾼에게 소리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도망쳐! 라고 외쳤지만 파수꾼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문을 지키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네. 먼저들 가시게! 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믿는 자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든 채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주님의 뜻, 그 말씀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오늘 이 방송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버티고 지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미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출타를 했다가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혼인집에 갔다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 주인이 오히려 너무 기특하니까 그 종을 수종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인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 혼인잔치는요 주로 밤중에 있었는데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은 깨어 주인을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건에서도요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와 아픔과 환경들 때문에 흔들리고 이 믿음이 이게 맞나? 예수님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깨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포스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전통 혼인 문화에서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단정한 예복을 갖추고 기름을 넉넉히 채운 그 등불을 손에 든 채 깨어 기다렸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서 깊은 졸음이 쏟아지고 이 주변이 고요해지고 그래도 신부는 신랑이 올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띠고 성령의 기름이 담긴 등불을 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시대의 신부처럼 우리들도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깨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라모십의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커스의 하나님의 등불.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라몰십의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커스의 하나님의 등불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알프스 산악지방의 한 베테랑 안내인은 폭설이 내린 밤에 길을 잃은 등산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산장 문 앞에서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눈보라가 치고 추위가 몰려와 또 들이닥쳤지만 안내인은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깨어서 불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먼동이 틀 무렵에 눈 속에서 헤매던 등산객들이 밤새 그 등불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안전하게 산장으로 찾아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 있었던 이 한 안내인의 헌신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우리 성도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분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안내인의 등불처럼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등불, 나만을 위한 말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영적 강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성령의 불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 승리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나의 등 뒤에서, 워십 드라이브의 성령의 불로, 예수 찬양 모임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0: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1: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지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이의 나의 등 뒤에서, 워십 드라이브의 성령의 불로, 예수 찬양 모임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등대에 홀로 사는 등대의 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역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서 파도가 등대를 삼킬 듯이 그렇게 덮쳤다고 해요. 등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집안이 흔들리는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등대지기는 오직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불을 밝히는 임무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비록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긴 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끝까지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거친 폭풍과 환란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어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올레이션스의 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를 송축하며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평준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임마누엘 선교단의 찬양하라였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7집 내 기뻐하는 자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단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단의 이내 기뻐하는 자 앨범도 그렇지만 그 사운드가 임마누엘 찬양단의 이 음악의 사운드들이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 편곡과 또 기타의 라인과 사운드를 또 이렇게 선보였던 그랬던 찬양팀입니다. 예배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 선교단은 너무 또 정말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운동에 빼놓을 수 없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 어제도 이제 국내 CCM 찬양들을 들려드리면서 또 그랬지만 오늘은 또 주일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찬양팀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과거에 있었던 앨범에서도 지금은 팀이 없지만 또 과거에 있었던 팀들의 노래들 중에서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지금의 그 음원의 볼륨이 좀 차이가 많아요.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선명하고 좀 크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조금 음악 소스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예배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한 시간 동안 저도 바라면서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예라모십의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무리받아 덮음같이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앰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 이었습니다. 뭐제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를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이 앰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이라는 찬양이 전참 좋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청 그 찬양이 있죠. 그쵸? 또, 근데 또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서 우리가 또 부를 때 좋은 찬양과 들을 때 좋은 찬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뭐 들으면서 좋은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예배의 곡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듣는 것으로 묵상이 되고, 묵상함으로써 그 찬양이 함께하게 되는 그런 곡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둘로 나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데, 또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이제 주일 새벽인데,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에 휴가지를 또 어디서 보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주의를 준비하며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저는, 지금은 좀 덜한데, 주일 이제 사역을 또 해야 되니까, 주일 교회 사역들이 전늘 있었거든요. 뭐, 청년 사역할 때도 그랬고, 지금 또 교회에서 이제 지휘 사역을 하는데, 지휘를 할 때도 그렇고, 토요일 날 조금 오히려 긴장돼서 잠을 잘못 잤던 기억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보다도 좀 이렇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를 막 도중에 준비하다가 네, 잠을 잘못 자는? 그래서 싫었다는 것보다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보다도 좀 일찍 출발하고. 네, 교회로. 또, 좀 일찍 가 있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주일 사역에 대한 사모함도, 컸었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의 때였으니까요. 뭐, 더 열정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보면 그 순수함이 뭔가 사실은 주일 사역을 해서 내가 성과를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한다는 거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건데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젊은 세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근데 또 지금 또 다르죠. 삶에 있어서 있는 모든 현실들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내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한 그 말씀의 깊이를 사모하게 되는 예배? 그런 예배로 더좀 한층, 나름대로는 깊어진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열정이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열정보다는, 배워감이고, 또 깨달음이고, 회복이고, 그럴 수

어떤 예배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내 말만, 우리 말만 주님께 내어놓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을게요. 이 커브 미니스트리의 나의 거친 마음에 준비해놓고 있고요. 이어서 찬미 워십입니다. 부르심 따라서 두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비참히 워십의 부르심 따라서 그 전에 들려드렸던 찬양은 이커브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커브 워십 미니스트리의 나의 거친 마음에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의 빠른 찬양을 또 들려드렸는데요. 요새의 그 예배 찬양들의 가사는 참 뭐랄까요? 훨씬 더좀 좋은 의미로 다양해지고 깊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좀더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현실의 나의 모습과 그리고 또이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그 내용까지의 이야기들을 가사에 꼬박꼬박 잘 담아놓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가사 말이 막 많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네, 굉장히 좀제 표현으로는 세련된 가사가 요새는 예배 찬양 중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참여워십 앨범을 보니까 방금 들려드린 이제 부르심 따라서라는 이 찬양이 앨범 제목이 교회가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앨범 타이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뭐 경배 찬양할 때는 뭐 주님을 기뻐해 아니면 Rejoice 뭐 전신갑주 헌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의미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인 우리가 또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앨범에 이런 곡을 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또 예전과는 다른 좀 세련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쵸? 아, 또 찬양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찬양을 골라놓고 있어요. 울타리를 넘는 예배. 이 제목도 그렇죠.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울타리를 넘는 예배. 그리고 또 이어서 3일 POP 월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울타리를 넘는 예배, 하나님 나라의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POP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이 찬송가 듣고 있으니까 참 좋네요.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또다 기억이 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극동 방송 지금 썸머 스페셜 중입니다. 저희 달빛 가스펠도 그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찬양을 좀 많이 더 틀어드리고 들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 얘기 말씀드리니까 시간대를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이고요. 새벽 토요일이고요.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 주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오늘 마지막 찬양들을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 한풀 이렇게 더운 기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기라는 손님이죠. 네. 뭔가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에어컨을 좀 틀고 있다가 바깥의 기온이 저녁 됐을 때확 내려가면 갑자기 좀 추워지기도 하죠. 근데 잠들어 있는 우리는 또 모르고 있다가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쵸? 그렇게 뜬금없이 날씨의 변덕 때문에 감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우리가 알수 없는 변화와 변동 때문에 우리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절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측할 수 있었던 절망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훨씬 더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 또온 우주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치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생각이고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그냥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되어지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또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이 예측하지 못했던 감기 같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노인팅이 번안해서 부른 찬양입니다. 영어의 원 제목은 Who Am I라는 찬양이죠. 온 땅의 주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지친 심령 위에 시원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또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한여름의 불볕더위도 계절의 순리 앞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기세가 약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마음을 바짝 메마르게 만드는 염려와 고단함이 남아있곤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 주일 메마른 내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하늘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또 기쁨으로 복된 시간, 주님의 시간에 함께 출발합니다.

물된 동산의 고백.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의 꽃이 다시 피어납니다. 세상의 어떤 가뭄도 주님이 가꾸시는 물된 동산을 메마르게 할 수 없나니 오늘 내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 인해 시원하고 푸른 생명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물어도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맺혔던 갈증을 다 씻어내시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촉촉한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7장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너를 바로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 형 아론을 너희 대언자로 삼는다.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하며 내 형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 것이니 내가 나의 표징들과 이적들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지라도 그가 네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나 내가 애굽에 내 손을 펴 큰 징벌을 내리고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마침내 내보낼 것이다. 내가 애굽에 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가운데서 빼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나아가 전할 때 모세의 나이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 83살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고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대로 행하여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도 술사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니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비슬로 똑같은 일을 행하되 사람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하였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렸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오히려 굳어져서 그들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백성 내보내기를 고부하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를 찾아가라. 그가 물가로 나아가려 할 것이니 너는 나일강 오귀에서 서 있다가 그를 만날 때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보내요 그들로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말하였으나 너는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로써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을 칠 것이니 그것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이 악취를 풍길 것이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진저리 치며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지팡이를 들고서 애굽의 물 곧 강들과 개울들과 물 웅덩이들과 모든 호수를 향해 내 팔을 뻗으라. 그리하면 그 물들이 피로 변할 것이며 애굽 온 땅에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 이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가 자기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눈앞에서 나일강을 내려치니 나일강의 물이 온통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나일강에 살던 물고기들이 죽어 나일강이 악취를 풍겼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다. 피가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이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비슬로 똑같은 일을 행함에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그들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 자기 궁으로 들어갔고 이 일에 전혀 마음 쓰지 아니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마실 물을 얻고자 나일강가를 두루 팠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7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동생은 거처할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저희 동생 부부를 받아주고 먹여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3년 동안에 동생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이해 못하겠고 간증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동생네 집에 그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간증 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쓴 글이잖아요. 저는 또 나만 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올케는 2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통성으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고요. 저희 동생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 주기도문과 사도성경을 외웠고요. 저희가 한국으로 출발 날짜가 정해진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신양까지 무사히 브로커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8시간 동안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 외웠다가 제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사도신경 했다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만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제 입에서 어느 순간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노래가 나왔고 정말 국적으로 브로커를 만났고 라오스 국경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는 아들과 브로커 3명이 떠났는데요. 곤명의 어느 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또 이동하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저희 데려가던 브로커가 올라와서 지금 공안이 신분증 검열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3층에 자리 잡았거든요. 자기가 결혼해서 이렇게 데려가는 중인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자기는 책임 못 지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말을 좀 하고 아들은 전혀 못하잖아요. 바로 왔으니까 아들한테 너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물어봐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자는 척 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저는 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잡히면 저희는 북송되잖아요. 특히 저는 아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잡히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1층만 신분증 검사하고 저희 3층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들도 저도 감옥에 갈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불을 딱 열어봤는데 저희 아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기도하란 말 안 했어요. 그냥 너는 자는 척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을 저희 아들이 그때 9살이었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위험한 고비를 한 고비 넘겼고 라오스를 통해서 10일 만에 라오스 대사관에 머무르다가 이 2009년 1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국정원에서 저희 아들과 같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독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기도를 하라고. 아들이 책상 밑에 앉아서 얘가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저랑 움직인 걸음걸음마다 기도로 움직였고 또 하나원에 들어가 있을 때도요. 저희가 거주지를 본인이 선택을 해요. 저는 강명을 가고 싶어서 강명을 적어냈는데 강명 신청자가 8명이었어요. 집은 두 가구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너 기도를 해라. 우리 강명을 가야 되는데 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간절해가지고요. 강명이 당첨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제 마음의 소리를 그냥 하나님한테 우거지 쓰는 거죠. 그런데 비례도 뽑게 하는 날 두 명 중에 저희 집이 강명으로 당첨돼가지고 저는 강명에 와서 살게 되었고요. 참 하나님을 간증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원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매일 나갔어요. 그때 제 심정은 중국에 아이도 있고 북한에 부모 형제들 있고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가족들도 빨리 데려오고 싶어요.

있고 그냥 기도를 하면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말씀은 사실은 잘 안 들어왔고요. 벽에 플랜카드 걸려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고요. 그리고 찬송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그 월고호만 이 세상길 이 더러운 당자 노래 있잖아요. 그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도 너무 은혜스럽고 참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시크 울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주일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탈북민은 저 혼자고요. 사실은 제가 전도도 많이 해갔는데 다 떠나시더라고요. 이유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탈북민들을 원하는 거를 채워 못 주니까 더 잘해주는 데를 가셨어요. 저도 물론 어려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돈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를 위로해주고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저를 지켜주시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아이돌 장학금을 10만 원 주신대요. 그때 출석하는 사람이 4명이었는데 저는 사모님께 그랬어요. 사모님, 차라리 5만 원 받아도 좋으니까 4명 다 주십시오. 몰래 받는 거 싫습니다. 그때부터 사모님께서 저희 장학금 주는 돈으로 탈북민 사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복이 많은 게 좋은 사모님을 만나가지고요. 정말 저는 저희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제가 어려울 때도 사모님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모님께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잘못된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저도 사모님을 닮고 싶고요. 정말 저희 사모님은 이쁘게도 생겼고 탈북민들을 너무 사랑하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신 분입니다. 참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돈 있습니까? 백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항상 기도는 중국에 있는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 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17년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저도 사업이 또잘 되고 안정이 되니까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도 좀 살만하니까 애들이 이제는 다 컸어요. 참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고요. 제가 중국에서 아이들한테 했던 행동을 죄책감에 제가 발편지 하면 찾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와 살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공부도 했고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북한에 열렸을 때 남한에 3만 4천 명 탈북민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쉬시려고 오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기 바빠서 힘들어서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다 처음에 중국에서 한국 올 때는 다 하나님 믿었어요. 간절하니까. 그런데 살기 바빠서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남한 교회가 북한을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진짜 남한에 온 탈북민들 품어주고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고 저처럼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줘가지고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 많습니까? 저희 교회도 탈북민 저 하나지 않습니까? 남한 교회, 한계 교회에서 탈북민 하나만 잘 양육해도 정말 하나님께 들어 쓰실 귀한 분들이거든요. 남한에 오기까지 이분들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방법은 저희도 알지 못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북한이 열어줄 수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나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나만이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말 한마디라도 고생했다, 대단하다. 그말 한마디 전향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했다, 얼마 힘들었니?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마음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요. 돈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남한테 보이기 싫은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정착한 사람도 제 이야기를 하기까지 17년이 걸렸잖아요. 저는 이젠 때가 왔으니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생활 못하고 몸이 아파서 집구석에 있는 분들은요.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것이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북한에 태어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아서 남한에 태어난 그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이, 저도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열어주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일단 이 땅에 온 탈북민부터 그래도 저만큼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월급 주는 CEO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잘된 것이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북한에 있었으면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고 있는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남한에 와서 사장님이 됐고 간증도 할수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 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풍요로움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메마른 세상 속에서 지치고 타들어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드려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적셔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흘린 그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가장 기름지고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계십니다. 휴가 기간이기도 한데요.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시원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동시대회를 개최했는데요. 한 어린이가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해요.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더 큰,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치 더 크신 분이시지요.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쥐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걸어가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일 복음의 메아리 담대히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산시대의 합창단이었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보혈의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보우사운드의 목소리로 그리고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묵상하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까지 두 곡 함께 하신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와 배를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버려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활하던 장소에서 옛날 생활 풍속에서 떠나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옛날 술친구 떠나야 돼요. 예수 믿고도 술친구들과 어울리면은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옛날 생활을 떠나야만 되는데 도박하던 사람 그치 떠나야 돼요. 노름 친구 떠나야 돼요. 주먹 친구들하고 떠나야 돼요. 옛날 생활에서 떠나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옛 생활을 포기하는 새로운 각오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필요해요.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0: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소유, 골동품, 다이아반지, 진주 목걸이, 재산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바칠 수 있는지, 나의 재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귀한 것도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목적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 내 목적 같아야 돼요. 예수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예수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렴.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십자가 지려는 건 자기 죽이려는 얘기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 I die daily. 자기가 매일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토요일과 주일마다 올려드리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시편 146편 7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아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땅의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이 해방되며 모든 인권 유린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되시는 주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새벽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어진 모든 나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찬양 올려드리고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8월 16일 주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사람은 마침내 열매를 맺어 어떤 경우에는 100배, 어떤 경우에는 60배, 어떤 경우에는 30배가 된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마침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줄기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거듭난 우리의 변화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타나게 소망합니다.

희망하면서요.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주일 보내세요. 이소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양 후에는 주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의 편지,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립고 그리운 어머니에게 쓴 한 자매님의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하는 수십 년 전 생별해야만 했던 그립고 그리운 부모님에게 전하는 편지, 혜영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합니다.
1: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한 자식이 이제서야 몇십 년만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형제 중에 마디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유별나게 받았던 인만한 자식이 부모님들께 효도 한번 해드린 적 없었던 것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물리치고 보는 부모님 곁을 떠나 먼 곳으로 남편을 따라가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멋을 박힌 철없는 짓을 하였던지 이제서 나이가 들어서야 그 심정을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태우고 있던 저를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아있는지 소식을 몰라 헤매이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오셨다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그 울고 계실 어머님 모습을 그려보니 너무너무 불효한 제 자신이 한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 그때 부모님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을 부리고 남편만을 따랐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그 심정을 제 자식이라 욕도 험한 욕도 못하겠고 채찍질도 못하였고 그저 자기들이 가슴만을 짜며 눈물을 흘렸었던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제야 체험하였어요. 어머니, 그렇게 부모와 헤어져 먼 곳으로 시집을 간 이 딸이 이제는 제 땅이 아닌 중국 땅으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제 땅이 아니고 언어와 풍속도 다른 이 땅에서의 삶도 저에게는 다시 돌아간다는 희망은커녕 돈 한 푼도 지어볼 수 없는 경계 속에서 조롱 속에 갇힌 새처럼 살고 있었고 두꺼운 자식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을 지어짜며 그들에게 몇천 원이라도 좀 제 자식에게 돈을 보내게 해달라고 애걸하였구만

0: 들어주기는커녕 냉정한 얼굴로 저를 대하는 그들을 함께 살고 있던 중 한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고 복음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금 몸은 비록 부모님들과 헤어져 또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계신지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 곁에는 지금 저를 혼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꿋꿋이 이 세상 속을 속된 이 세상을 견뎌 떳떳이 이겨내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타가며 작고 크고 사소로운 일 모든 것을 아뢰며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크신 복음이 전파되어 통일이 구원이 손길을 내리시오. 언젠가는 저에게도 부모님들과 형제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저와 같이 부모님들과 자식들과 떨어져 애통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북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남북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웃으며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족이,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한 주님의 사랑이 북한 땅 가운데 흩뿌려져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하면서요. 북에 띄우는 편지, 수십 년 전 부모님과 헤어진 한혜영 자매의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히브리서 12장부터 13장 말씀을 근거로 인내하는 생활을 위한 겉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지금까지 논증한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 사역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락입니다. 저자는 단순한 교리 설명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삶과 영적 실천을 긴밀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는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을 본받아 삶의 경주를 인내와 믿음으로 완주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로서 우리의 삶과 고난 속에서 확실한 모범이 되십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과의 화목, 거룩함, 징계의 의미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표시이자 성화를 위한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는 삶은 심각한 영적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형제사랑, 성결한 삶, 절제와 신실한 헌신, 기도와 찬양이 포함됩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온전히 거룩한 희생제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며 이를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면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징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이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저자는 먼저 믿음의 경주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성도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믿음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징계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인한 훈련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인내를 배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성도의 삶에서 믿음과 인내가 상호작용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험을 통해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저자는 믿음과 인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성도는 마치 목표 지점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선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주를 단순히 달리는 행위가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11장에서 언급된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써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주를 마침으로써 증인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단순히 목격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고 필요할 때는 순교까지 감당한 자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를 참여하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의 삶과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 인내가 주는 격려를 힘입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또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자가 잘 달리기 위해 몸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신앙의 경주에서도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 즉 내적인 짐이나 방해물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교만, 나태, 불신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며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죄로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노리며 마치 사냥감을 맴도는 맹수처럼 접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없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마음과 행동에서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서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영적 힘입니다. 인내는 넘어질 때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때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선을 잠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정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마치 경주자가 결승점만 바라보며 달리듯이 믿음의 경주자도 세상이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믿음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대적한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릴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알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경험을 했지만 아직 순교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고난은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가지는 참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두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녀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방식과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저자는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밝힙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징계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데이아라는 원래 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육, 훈련, 징계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징계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교육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징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물론 징계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며 순종할 때그 과정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세워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세우신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요소는 많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윤리적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 완성된 구속사역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듯 성도들도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화평은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불신자와 불의하게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평과 거룩함이 함께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평과 거룩함은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 화평만 강조한다면 비성경적 요소와 타협할 위험이 있고요. 화평이 없이

거룩함만 강조한다면 공동체 교제가 무너지고 비판과 분열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한편, 주를 본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심으로 누구도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잠시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 공동체를 괴롭히고 더럽히게 됩니다. 여기서 쓴뿌리는 독성을 지닌 뿌리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독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또한 괴롭게 하다는 소동을 일으키다 또는 선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잘못된 신앙과 태도가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라도 불신앙이나 불만이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에서처럼 음행과 망령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에서를 음행하는 자로 보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서는 성욕이 강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전해지지만 이를 성경적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단지 육체적 부도덕이라기보다는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경시한 행동입니다. 망령된 행동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앙심 없이 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산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욕망을 쫓는 태도는 신앙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경히 여긴 결과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야곱에게 돌아간 축복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잃으면 과거의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4절에서는 저자가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며 언약 백성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은 불길과 흑암, 폭풍으로 뒤덮여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모세조차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 정도였죠. 반면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시온산, 곧 하나님의 도성인 천상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시온산은 신앙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상징하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또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도 하며 이 예언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늘의 예루살렘, 곧 시온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진 장자의 특권을 공유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의인의 영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9절에는 저자가 경고와 격려를 균형 있게
함께

0: 설명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거역했을 때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직접 경고받은 말씀을 배척하면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저자는 이를 시내산의 경험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큰 소리를 내시며 땅을 흔드는 것처럼 하늘도 흔드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신자들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경건하게 행하고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3장 1절에서 19절은 성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지침을 제시하며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 순종과 성결을 동반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실천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6일 주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흐릿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새벽부터는 함경남도에서, 오전부터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서, 오후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5도, 서울과 포항, 부산, 목포가 24도, 평양과 신의주, 청진, 춘천, 강릉, 대구, 광주,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대전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평양 32도, 개성이 30도, 신의주와 서울, 목포, 제주가 29도, 춘천과 광주가 28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27도, 함흥과 강계, 포항, 대구, 여수, 부산이 26도, 청진이 25도, 해산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루 되기를 그런 주일 보내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그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기로 결단하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오늘 레옹은 해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영화 밀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중 유대인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어 그의 언니와 함께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언니 베시는 수용소에서 많은 고초를 겪다가 죽었고 코리 여사는 사무착오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코리 여사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간증과 강연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독일 뮌헨의 한 교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그녀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의 차례가 되자 코리 여사는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코리 여사가 갇혀 있었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가장 악명

0: 응급받던 간수였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잔인하고 포악했던 학대 장면들,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어갔던 언니의 창백한 얼굴 등이 주마등처럼 코리 여사의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미소 짓는 얼굴로 손을 내밀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 제가 여사가 갇혀 있었던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저지른 잔인한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알지만, 이제 당신에게도 용서를 구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요? 단번에 영화 밀양이 연상됩니다. 아들의 유괴 살인범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평안한 얼굴, 당당한 목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절규하는 신의 모습,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코리 여사는 두 팔이 뻣뻣하게 굳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구역질, 분노, 복수심이 뒤엉켜 어떻게 할수 없는 순간 코리 여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억지로 원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치 못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녀의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원한과 증오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코리아사의 간증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었지요. 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일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자유가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것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십자가의 용서는 이렇게 위대하게 흘러갑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렇게 입증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보편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생명진리 은혜 되신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스페셜
1: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16일, 8월의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일 또는 다음에라는 말에 속아서 인생을 그저 그런 삶으로 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내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기회에 속지 마십시오. 다음이 오지 않은 채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일을 미루다 보면 게으름의 군살이 생겨 우리의 삶이 허비될 수도 있습니다. 미루던 일을 시작하고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자신감 그리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인데요.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세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보겠습니다. 예전색은 여전히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히브리서 12장,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분쟁과 인내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 오늘 주일에 찰스 피니가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가져온 부흥사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고 명사수였고 뛰어난 운동선수였고 총명한 데다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찰스 피니는 그가 즐겨 읽는 법률서적들이 대부분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음을 주의 깊게 보고 자신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이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게 됐고 어느 날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회개를 하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순회 설교자가 되는데 피니의 급진적인 부흥의 방식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찰스 피니가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면서 한 부흥에 관한 강의들은 나중에 책으로 나와 또 한 번 부흥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로 오로지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바쳐진 그의 생애는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과 참 설교자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기도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찰스 피니가 지금으로부터 151년 전인 1875년 8월 16일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는 윌리엄 캐리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강한 도전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선교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죠. 윌리엄 캐리는 지금으로부터 265년 전인 1761년 8월 17일 영국 노스 햄프톤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에 회심했고 비국교인 침례교에 들어가 열심히 활동하며 여가 시간은 성경을 공부하고 평신도 목회에 주력하게 되죠. 1783년 23살의 나이로 침례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회하는 동안 선교의 비전이 구체화됐는데 곧 해외 선교는 교회가 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792년

1964년 봄 책을 통해 해외 선교의 필요성을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목사님들이 새로운 선교회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침례교 선교회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 후 윌리엄 캐리는 여러 역경 속에서도 인도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 성경을 번역했고 설교도 하며 학교도 세웁니다. 특별히 1819년에 세운 세람포 대학은 교회 지도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 되었죠. 윌리엄 캐리는 183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업적은 인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 국외적으로도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의 그라스고우 선교회, 교회 선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성서 공회가 창설돼 오늘날 선교의 기틀이 되게 한 중요한 업적이 됩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1761년 8월 17일 출생했습니다. 같은 날 8월 17일 월요일에 강원영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경동교회 명예 목사님으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6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는데요. 함경남도 이원군에서 출생한 강 목사님은 개신교 내 진보교단인 기독교 장로회 출신으로 1931년 기독교에 입교한 뒤 평생을 한국교회 발전과 사회민주 발전에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북간도 용종에서 은진중학을 졸업했고 이후 일본 메이지학원 영문학부를 졸업한 다음 신학 공부에 뜻을 두고 한국신학대학, 미국 유니언신학대학, 뉴스쿨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매니토바 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사회의식화 교육을 목표로 독일의 아카데미 운동을 한국에 도입해 1963년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해 종교 간의 대화, 산업사회와 종교 등의 주제로 많은 강의, 세미나, 심포지움을 개최했는데요. 또한 대화 등의 정기 간행물을 발간해 1970년대 유신치하의 어려운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비판적 사회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강원영 목사님이 8월 17일 내일 20주기 추모일을 맞이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에는 대한성서공회가 재단법인 인가를 받은 그런 기록이 있네요. 대한성서공회는 비영리적으로 성서의 번역, 출판과 보급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개신교의 재단법인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 출판, 반포되어온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의 성경 번역과 그 반포는 곧 넓게 한국 사회의 개화와 좁게는 한국교회 설립과 연관됩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했고 우리 글을 대중들이 쓰기 쉬운 한글로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지요.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인 1947년 8월 19일은 대한성서공회가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에는 이호빈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 전인 1934년 8월 20일에 이호빈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감리교 목사님으로 중국 대륙 동북지역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용종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호빈 목사님은 예수교 공의회를 만들고 중앙신학교, 지금의 강남대학교를 설립해 교계 지도자와 사회사업가를 많이 배출했지요. 그 이호빈 목사님이 1934년 8월 2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8월 20일 목요일에 한석진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석진 목사님은 1907년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일곱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 사상이 강해 교회를 지을 때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서 남녀가 서로 보지 못하게 가운데 꺾어진 부분에 강대상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볼 수 없도록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걷도록 한 분이 한석진 목사님이시죠. 한 목사님은 여자 집사 제도를 실시했고 제6대 장로교 총회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금강산의 기독교 수양관 건축을 맡아 아름다운 수양관을 완공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 기독교의 개척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한석진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87년 전인 1939년 8월 2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매주일 아침 2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 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0: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0: 선교입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유함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 통합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우리교회 윤기윤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하여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기보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조용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만 남았다는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두신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히 역사하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에스겔 16장 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피토성이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0: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합니다. 부자가, 저는 이곳에 처했지만 제 친족들이 이곳에 오는 거 참 너무 비참하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그 내 친족들에게 제발 이곳에 올지 않도록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청을 해요. 좋은 청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너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이미 전하는 자가 있어서 다 증거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자가 다시 반문합니다. 아니요, 난 그때 들었어도 몰랐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얘기하면 그래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 답변이 옵니다. 아니,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 얘기해도 평상시에 전하는 그 복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 안 듣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보다 더 대단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안 믿으면요, 기적을 받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그 골짜기에서 대언하라고 그래요. 대언, 말씀을 대언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라. 해골을 앞에다 두고, 죽은 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생기가 돌아 그들이 군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군대.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가정의 불화로 이곳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피투성일 수가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재정적으로 파산 지경에 사업도 하던 일이 어려워 피투성인 사람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몸이 아파가지고 암으로 투병하면서 지금 피투성이가 된 사람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이혼이나 실연이나 실직이나 낙방이나 외로움이나 치매나 심지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도 견디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아질 날이 와요. 아들러의 그 심리학 가운데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환경 탓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다. 무슨 용기냐면 행복해질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결과가 어떻게 하네? 앞으로 나아가네. 행복해지려면 남한테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러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핏덩어리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랍게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셉 같은 사람, 핏투성이가 됐죠. 그런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아, 모세, 부모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나라의 환경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놓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냥 나일강에 떠나버려야 되는 그 피투성이가 이스라엘 영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에스더, 양가 부모 돌아가시고 고아, 그 모르드개의 손에 자랐지만 그 대단한 왕국의 왕후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피투성이라도 얼마든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유다가 얼마나 나쁘냐면 여기 성경에 옛날에 소돔 고모라보다 더 나쁘다 그래요.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걔들보다 네가 더 나빠. 그리고 심지어 북쪽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그 사마리아 뭐 비난하고 그랬는데 사마리아보다 더 나쁘다. 왜? 사마리아는 그래도 애굽하고 아수르야한테 음행했지만 너희는 애굽하고 아수르야뿐 아니라 그 갈대아 바벨론까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자들과 음행했는데 심지어 너희들은 창기보다 더 나쁘다. 여기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기는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데 어떤 경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너희는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준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정부들한테.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아내는 창기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내가 벌어다 준 돈인데. 내가 가져다 준 옷인데 가서 우상한테 입혀줍니다. 내가 준 향인데 가서 우상한테 향불을 피웁니다. 더구나 내가 준 선물 그 자녀를 가지고 데려다가 우상 앞에 불태워 드리는 몰록 자식을 불태워드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내 목전에서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 내가 희생해야죠. 에? 내가 희생할게. 내가 희생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조건부적인 언약이에요. 쌍무적인 거라고요. 예? 하나님 책임 없어요. 우리가 잘못 언약하면 별 받아야 돼요. 그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킬게. 내가 해줄게. 너희들은 돌아오기만 해. 내가 용서해줄게. 잘못했다고만 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향녀를 아십니까? 이 발음을 좀 잘해야 돼요. 세게 해가지고 환향녀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뜻이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많은 남자들 또 많은 수만 명의 조선 여자들이 끌려갔어요. 강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탈출해서 돌아오거나 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온 여자들을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벗은 발로 나가서 맞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교 사회에서는 정절을 중시하는 그런 때라 사회에서도 배척하고 가정에서도 배척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땅에서 자살하거나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가 잘못했고 임금이 잘못했지, 지도자들이 잘못했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요. 약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인조가 그 환향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게 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홍제천, 저 자하문 저쪽을 가면 홍제천 있죠. 예. 그 북한 산에서 이렇게 냇가 내려, 물이 내려오며 지나가는 게 홍제천이요. 예. 그 홍제천에서 지금 서울 도성으로, 한양 도성으로 돌아오는 길목인데 몸을 씻고 돌아오면 이전 일을 묻지 말아라. 그래서 돌아오는 여인들이 밤에 그곳에 내려가서 몸을 닦고 그리고 그 도성으로 들어와요. 과거 불문하고 다 받아들여줘요.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이름이 홍제천, 널리 사람을 구제하는 시래 큰 도움을 베푸는 하천, 그걸 건너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게 예수의 보혈이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지. 아, 그리고는 우리가 새 사람 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0: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투성이라면 피투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과거에 우리가 피투성이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에스겔 16장 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피투성이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공이 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1장, 새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통합찬송가 11장, 새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은 시편 118편 24절 말씀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첫 찬양은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얻는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다음 곡은 소프라노 최정원의 참 좋으신 주님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 주님만을 의지하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번에는 유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김도연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많아서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으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다음 곡은 황국명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번에는 김수진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대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간구합니다. 이 나라에 공평과 정의가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산책의 바궁입니다. 여러분, 단체 여행 떠나보신 적 있으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목적지 도착할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인원 체크인데요. 혹시 누군가 빠지진 않았는지, 함께 가야 할 소중한 사람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 행사를 준비할 때 인원 체크를 하는데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함께 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정확하게 세도록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였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고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함께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클래식 산책 첫 곡으로 김해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프란츠 폰 주페 오페레타 아름다운 갈라테아 중에서 서곡입니다. 이 작품은 1865년에 초연된 이막 오페레타인데요. 신화를 소재로 삼았지만요. 신화를 충실하게 재현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유쾌한 풍자와 코미디로 바꿔놓은 희가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페 특유의 화려한 선율과 재치 있는 리듬 속에서 잠시 음악이 전하는 즐거운 에너지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페 오페레타 아름다운 갈라테아 중에서 서곡을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앙드레 프레빈의 탱고 음악 주

앙드레 프레빈의 탱고 음악 춤 중에서 탱고 재즈 필링을 안네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램버트 오르키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주페 오페레타 아름다운 갈라테아 중에서 서곡을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클래식 연주에는 여러 범주가 있습니다. 완벽한 기교로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연주가 있는가 하면요. 이에 더해 지적인 요소를 갖춰 청중의 귀를 넘어 정신에까지 닿는 연주도 있는데요. 얼마 전 내한 공연을 했던 78살의 거장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연주, 이것이 훌륭한 연주자와 위대한 예술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라트비아 출신의 마이스키는요, 현존하는 위대한 첼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그의 연주로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녹턴 C샵 마이너 작품 번호 19번의 4번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번호 109번 안단테를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번호 109번 안단테오와 차이콥스키의 녹턴 C샵 마이너, 작품 번호 19번의 4번을 미샤 마이스키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임스 고레이의 플루트과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클로드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달빛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메이저입니다. 이 작품은 화려한 기교를 앞세우기보다는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명곡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제2악장의 따뜻한 선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왔습니다. 흥미로운 일화도 있는데요. 이 작품을 들은 파블로 데 사라사테는 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오보에가 연주하고 나는 그것을 듣고만 있어야 하느냐며 연주를 거절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협주곡은요, 독주자의 화려한 기교보다 음악 전체의 균형과 깊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브람스가 들려주는 깊고 따뜻한 음악의 세계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서 비무터의 바이올린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메이저 작품 번호 77번 중에서 제2악장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네스 피문터의 바이올린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메이저 작품 번호 77번 중에서 제2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펠릭스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입니다. 오늘날 결혼식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 음악은요, 사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한여름밤의 꿈을 위한 부수 음악으로 작곡되는데요. 힘차게 울려 퍼지는 금관악기와 당당한 리듬에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멘델스존의 선율을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멋진 자아를 만들어가는 복된 주말 되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우리는 쥐 어린이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즐겁고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다 보니 무더운 여름도 우리 친구들의 방학도 훌쩍 지나가 버렸지요. 광복절 대체 휴일로 쉬게 되는 내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이 끝난다는 생각에 많이 아쉽겠지만 열심히 쉬고 열심히 놀았던 그 열정으로 이 학기도 힘낼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Now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나우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지금 들었던 찬양은 영어 제목의 찬양이네요. 우리 친구들, 나우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1: 전도사님, 그건 너무 쉽잖아요.
0: 이렇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우는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오늘 첫 곡 나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소개할게요. 2739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2주에 걸쳐 영화부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교사인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협회 나우 찬양 너무 좋습니다. 와, 사연을 들어보니 2739번 청취자께서는 영화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보통 교회 영화부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부터 2살, 3살 정도의 어린이가 함께 예배드리지요. 아직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손가락을 펴는 것도 어색한 영화부 친구들일 텐데 그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정말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가르치느라 우리 2739번 청취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귀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와 같은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을 마쳤을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성경학교나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게임과 찬양,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배우는 신나고 즐거운 여름을 보냈지요. 정말 잘했어요. 또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셨던 모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나우는 어린이 전도협회 여름 성경학교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에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세리장 삭개오, 섬김의 사람 바나바, 나눔의 사람 다비다, 복음을 전한 안드레. 그래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 만나본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now, 바로 그 즉시 변화된답니다. 새롭게 되지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여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나요? 저도 찬양 속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어요.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now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N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우 찬양과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 측에 바로 지금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어린이 CCM 찬양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캠키즈 워십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죄어른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내일 있는 대체 휴일도 의미있게 잘 보내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2학기를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사케오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더 많은 찬양과 함께하고 있는 썸머 스페셜 기간인데요. 어제는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었죠.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참 빛을 찾은 기쁨과 자유에 대해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빛을 되찾은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당부가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어 살아보라는 권면의 말씀이겠죠? 오늘 하루 복된 주일, 내 안에 켜진 작은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주변의 어둡고 우울한 구석들을 조금 더 가까이 따뜻하게 비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아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으로 시편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순천시립합창단의 시편 150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트루바의 목소리였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계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또 영어 찬양 이어졌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하면서요. 소마트리오의 형제의 모습 속에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그
2: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가정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